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청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며칠 뒤면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절기 중 초복이 들어섭니다. 그럼 먼저 연길시의 남호 씨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삼복더위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그리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룡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룡선 씨는 무더운 여름이 오면 동네 개울가에서 발가벗고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뛰어놀던 동년 시절이 너무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내 고향 좋구 좋다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연길 씨의 김민호 씨는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유학까지 보내준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소품 백일몽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강서성 소주시에 계시는 김란영 씨도 자식들을 따라 타양에서 지내고 있지만 항상 고향에 있는 동창들이 그립다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무슨 팔짱지 내 정말. 예, 미시여. 글쎄, 잼도 내 남동생 제 친구 둘째 아들이 돌생일 세는데 제 매부를 구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게 상기다 이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주무는 거죠. 이렇게 됐지 뭐. 폭 취했지 뭐. 아유, 어찌 뭐 천안 매부지간에 저렇게 꿈찌감도 맨날 거저 찰가말처럼 딱 붙어있는 게 두꺼먼 남자 집에서 거의 노는 게 내 퇴근하기 전이래도 밥 따끈따끈한 거 해놓고 이렇게 딱 기다려줬으면 내 얼마나 감도 먹겠습니다. 아유, 내 가불간 거저 두러기 매발. 내 오늘은 진짜 못 참지 뭐 거저 내. 아이고, 내 원래 못 살겠다는데.
2: 빨리 가요, 야. 정말 빨리 가요, 빨리, 야.
3: 어딜 붙여?
2: 나, 매부. 지금 이럴 때 아이란데. 내 생일 봄날인 온다.
1: 이제 됐다. 동네 영사 한 줄 모르고 서리. 리진아, 나 내 거 매부로 구석 들어.
4: 저놈이 먼저 들어가.
5: 야, 매부 먼저 들어가.
4: 저놈이 먼저 들어가라.
5: 야, 야, 야, 누나.
1: 야, 이거 술을 얼마나 퍼먹었으면 이렇게 지독한 냄새 나뇨?
5: 오늘은 우리 매부 내가 같이 먹자 해가지고.
1: 무슨 매부?
5: 아이, 수고하십니다. 예.
1: 가긴 어디를 가는데 좀 불러라. 야, 좀 사람질해라. 어? 할 일 없게 누나한테 엎어져서 살겠니? 어? 정말 아니다. 둘 다 들어가 엎어져. 자.
6: 야, 알았어.
5: 갔어.
2: 아, 그게야 못되다야. 아유, 저거 내 판대. 내 뒤통 잡서 잡는 게 아줌마라고. 우리 누나들이야 속이 타서 그러는 게요. 이게야 그저 다 돈 문제란데. 돈만 많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아예 생긴다는데.
4: 아, 그런 노래야 나도 알지.
2: 걔네 것이 어디 돈이 생길 때 있어 글쎄. 아, 씨. 하늘에서 딸 한마디 툭 떨어졌어. 만져보고 죽어도 와야겠다.
5: 그래서 매부, 오늘부터 우리 인생 달라지요.
2: 뭐 또 달라고 뭐. 오늘 내 부진한 거 알지? 빰빠, 나 없어.
5: 야, 없어. 야, 매부도, 매부 나를 보기는 뭘. 매부, 내 오늘 어째서 빨리 집에 오자는 거. 아우.
4: 아이고, 알기도 쉽지. 에이.
5: 매부, 이게 뭐예요?
2: 벗고 이제?
5: 야.
2: 이게 몇 자요?
5: 200장.
2: 200장. 이뭐 저놈이 평소에 담배도 더 없어서 누나한테서 10원씩 빌어서 싸 피우는 시세. 혹시
5: 야, 정말
2: 어디서 났어?
5: 매부, 내 아침에 일찍 네 시자식 간 거 알지?
2: 글쎄, 아침에 10시에 나갔지.
5: 그랬지. 그리고 내 어쩌는 게 무슨 꿈꾼지 알마나?
4: 근데 어떻게 하오?
5: 잘 됐어야. 내 어쩌는 게야 온 저녁 돼지 똥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 꿈꿨다네.
2: 아, 그래서
5: 내 아침 정가 10시 리시장 문은 탁 열고 들어간 게 손님은 하늘에도 없고야. 매상마다 복고이 10장씩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놓여져 있더란 말이오.
2: 옳소. 요즘은 군일지가 뭐야? 야. 원래는 저 코프도 놓고 수건도 놓고 하더니 요새는 복고는 다 놓는다.
5: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20상의 복고 내가 싹 걷어왔어. 잘했지.
2: 뭐요?
5: 아, 그럼 도둑질은 야, 정말 매부 누기도 모르오. 어째 그런 거냐? 내 그 20상의 복권이야 한 장도 남김없이 싹 걷어왔길래 사람들은 원래 그거 아이 나는 거 한단 말이야. 내부만 그래서 입을 다물면 아무 일도 없어.
2: 내 사이부 다물지.
5: 안 더해서 일등 500만 터진 거 알지?
2: 알지. 이번 주에 터졌지. 500만. 이건 몇 사람들 다.
5: 근데 가고 가 딱 몇 자 쌌게.
2: 몇 자 쌌다?
5: 한번 알아맞춰봐. 100장?
2: 이 정말
5: 5자 쌌어.
2: 딱 5자?
5: 야, 딱 5자 쌌는데 1등 500만 걸렸는데 내 이 200자에서
7: 일대 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8: 말이 아이 되지!
7: 말이 아이 되지!
8: 말이 아이 되지!
7: 말이 아이 되지!
9: 근데 야, 우리 것 이번에 상금 얼마라?
7: 야, 우리 것 이번에 500만이라
9: 500만?
7: 야,
9: 근데 운수 좋아서 하나 더 맞으면 계산해봐.
7: 두 개 잠깐만. 여섯, 다섯, 여섯,
9: 야, 너 떼알고 돼서 하나 더 맞으면 세 개
7: 야, 3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 때려, 매부! 야, 매부!
9: 야, 사람이란 게 별나다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가는구나.
8: 죽지 마, 매부!
9: 야, 살아났다.
8: 매부 죽지? 내 그동안 못 죽어, 어떻게 죽어?
9: 살아났다.
7: 아, 근데 어째게 입이 짜우짝 마르네. 왜 엄청 가보시게.
9: 아, 있지. 조금만 기다려.
7: 매부.
9: 어서.
10: 어이야, 이게 어째 어디서 보던 술병제?
9: 야, 내 그 잔치 집에 그 남은 배수 싹 걷어왔어.
10: 야,
9: 야, 그리고 요 안주도.
10: 어, 얘 이제 먹던 채.
9: 야,
10: 야, 살린 거다.
9: 잠깐.
7: 아, 쪼갠다 이제. 아,
10: 깨겠어.
7: 울제.
9: 매부 정말. 인본다 천하미에서 개고사 했어. 야, 그렇게도 우리 누나한테 구박 받으면서도 이 날이면서 두둔해 났을 때마다 나 정말 자다가 되거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 되거든.
7: 저렴,
9: 야,
7: 저렴도 고사했어.
9: 야,
7: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9: 야, 매부, 그대 성공했다.
10: 나도
9: 매부, 매부, 어쩌냐, 우리. 그 남들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서 잘 살아보기요.
10: 어서. 우리 어느 한번 남들 앞에서 머리를 쳐들고 살아본 적 있어?
9: 맞어.
10: 우리도 이제부터 남 없이 보며 살기요.
9: 야,
10: 아이, 저 안포미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살기요.
9: 옳다. 매부 잘했어. 자, 우리 매부.
7: 전하.
9: 매부.
7: 전하.
9: 아, 개디. 매부. 우리. 요 돈 가지고 뭐 할까?
10: 벌써 그 돈 쓰자고?
9: 그러자고.
10: 어, 야, 이게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기니까 이거 뭐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궁리 돌잰다.
9: 이래서 천천히
10: 내 좀 생각해보게.
9: 좀 생각해봐.
10: 보경 벌써
9: 뭐
10: 차를 싸겨.
9: 차를?
10: 번지 하나 싸겨.
9: 번지?
10: 야, 연구야 알지가.
9: 야, 연구.
10: 그 잘라.
9: 차를
10: 먹고 댕비 너덜대는 거 봤으면 내가 더 과해.
9: 어서 차라리 그 번지 루발 싸. 루발
10: 싸겨.
9: 또.
7: 야, 이게 또 무슨. 야, 이게 무슨.
10: 어서.
9: 야, 뭐.
10: 지부 싸겨.
9: 저를?
10: 200평짜리.
9: 200평이다.
10: 1, 2층.
9: 걸로.
10: 걸로까지.
9: 걸로.
10: 2층 차라리 가지요.
9: 무슨 걸? 이천에
10: 가지요.
9: 그러니까 내 어제부터 집이 있단 말이오.
10: 그렇지,
9: 야, 좋다야. 매번 쏘라 쏴야지.
10: 야, 이거.
9: 아, 근데 매번 우리 진정하고. 야. 우리 요 집들이야.
10: 야.
9: 우리 요 500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또.
10: 야, 돈 쓰기도 바쁘다. 야,
9: 정말.
10: 아이고 뭐. 아, 무슨.
9: 벌써.
10: 뭐. 내 저 안폰 바꾸게.
9: 이제 뭐이라? 뭐 바꾸겠다?
10: 안폰 바꿔버리게!
9: 씨가! 아, 우리 누나를 바꾸겠단 말이오!
10: 이 낙이네!
9: 아이, 우리 롱파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누기덕이 살아왔어. 위대한 어떤 사람 이름 말씀했어요. 물판 사람을 말 때 절대 우물을 잊지 말라!
10: 해비에 없는 게 정말!
9: 그래. 걔 매부야? 그 무슨 다들 새를 싸고 야 집도 색깔을 바꾸고 우리 누나까지 싹 바꿔버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기요. 뭐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야?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와 내 뭐 저를 돈 준다 했다 와 웃기는구나 와. 아이고
10: 그게 어떻게 처럼이 떠요?
9: 아이 내 리식자에 가서 야 내 그 상황이 보고 다 가져와. 그래 내 돈 자금 내 돈인가 그래.
10: 야 오늘 부재 내 돈을 한 거 알지?
9: 야 아오.
10: 이번 그 장소 아이 갔으면 볼 거야 나 사택전에 얻어오겠구나.
9: 너희랑 그래도 이게 내 돈이지 그래.
10: 아 내 뭐
1: 어째 상기도 짜잡고 동네 형상이 이렇게 곤숙한가? 어? 아이고 정말 남의 남자들은 외국에 또 나들면서 돈 뜨고서 팍팍 벌어들여 온다는데 우리 집에도 내도 어? 아이고 똘씩이나 어? 낸데 이렇게 엎어서 살면서 아이고 내 정말 동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게 어떨게 이거 이거 이거 내 정말 돌다 돌까 엎어져 자
6: 야 알았어
11: 이보
10: 야 말해 먹여
11: 내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 이보
10: 야야
12: 저놈 이보야 야 우리 집에서 콩 잘라 먹고 콩 잘라 자고 콩 잘라 입고 그거 돈으로 계산한 그게 얼마인지 아오 이보 내 옛날에 하던 내 친구고 지금 내 처남 매부지가니까 그렇지 이보
11: 다른 사람 같으면 엉치 딱자 돌아버리는 옛날에 이게
12: 글쎄 그 말은 옳소 아 근데 별난 말 다 하면 창피사네 한다 정말
11: 이게 창피사인 거 알면 그 돈 어찌 겠어
12: 야? 아 야 매부, 우리 이랄까? 딱 반자기를 하기요.
11: 호쇼.
12: 아이, 매부, 일대 한 해 걸리면 한 사람 250만씩. 허쇼. 그리고 두 개 걸리면 한 사람 500만씩. 어떻소?
11: 허쇼. 어떻소?
12: 야, 아고 바퉁들이 된다, 야, 정말야.
11: 그래요.
12: 그러겠다고?
11: 그래요.
12: 야, 우리 매부, 남자다! 저라, 그러니까 우리 여자부터는 백만 장자란 말이오.
11: 아이.
12: 500만 장자!
11: 500만 장자!
12: 야!

0: 처남. 야,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 썰로 떼져 술을 먹으며 가발가발 먹으며 고생하던 걸 생각하고 억세게 살아왔어.
1: 맞어. 그 한밤중에 입으로 뒤집어 쓰고 썰로 떼져 술을 먹다가 썰로 떼져 푹 터져서 입으로 적신 건 몇 번이고, 그리고 또 우리 누나한테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난 건 또 몇 번이요.
0: 다 역사의 한 페이지요.
1: 그렇소. 매부 고생했어.
0: 전하. 야, 걔네 내 누나한테 내 집을 왔던 거 생각하니까 배리 꽉.
1: 야?
0: 아야, 어제 내 저 각신마루 타간 게 배리 번져지면 내 오늘 못 살.
1: 야야.
0: 내 오늘 저거 벌어서 떼나이.
1: 예.
0: 아이고, 전하 부러.
1: 야, 매부 어제 또 우리 누나한테 즉살나게 당하기 싶소?
0: 즉살나게 당하다.
1: 예?
0: 내 누구요? 내 백만장자, 오백만장자, 오백만장자 오성복이요.
1: 저런
0: 종인데 당한단 말을.
1: 야,
0: 빨리 불어.
1: 아니, 동식 이제.
0: 야,
1: 지켜. 야, 내부. 야, 나 와 동식다.
2: 여기 좀 나오겠소.
0: 여나라, 뭐 나오게?
1: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3: 어째서 이렇게 군수가냐니까, 예? 술을 곱게 마셨으면 좀 어서소리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쪼들게 피우면서 그저
1: 봐라! 꼼짝도 못하면서 그래!
3: 어린 지나라, 난 내일 출근
0: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 A지 뭐?
1: 야! 야, 정식이다.
0: 안 따라.
1: 똑바로 앉아!
3: 이 나은 여친 약 잘못 먹었지?
0: 내 결혼에 너를 못해준 게 뭐야?
3: 아이,
0: 그리고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3: 아이, 그래 우리 못해준 게 또 뭐 있을까?
0: 남들은 결혼하면 처갓집에서 차를 싸준다, 집을 싸준다 한다는데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3: 아이, 그래 우리 집에서 못해준 게 뭐 있을까?
0: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3: 우리 아버지 어째? 우리 아버지 어째는데?
1: 우리 아버지 어째 말하니?
0: 이봐,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이봐,
1: 어째? 이봐, 이 안파미 같은 건 냄비 맡기고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라도 봤니?
3: 아이, 이거 보셔. 사는 게야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아버지 무슨 상관 있어?
1: 그러자,
3: 아버지를 왜 여기다 낀 게 있을까? 왜 였는가? 왜 였는가? 예?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고 우리 둘이 사는 게 문제지. 예?
0: 이거 봐라. 이 나그네 국중 한 줄 아는가? 자식을 제대로 한 줄 아는가? 맨날 그저 김치 애무 모디비 모디비 애무 처도부. 이 그녀가 또 여자야.
3: 아이고, 그러면 돈을 그저 팍팍 벌어드려. 그럼 내 해달란 거 다 해줄게.
1: 그게 돈 문제인가? 돈 문제가?
3: 그래, 돈 문제지. 무슨 문제겠습니까?
0: 내 뭐 한 10년 내 뭐 먹고 살 줄 아니.
1: 예, 매부 그래 때마다 매부 내마 더 많이 먹두구나 무슨.
3: 그러게 말이다.
1: 내 뭐 맛있어서 먹어.
3: 그래 뭐.
1: 야, 살자니까 억지로 먹었지. 억지로 먹었지.
3: 살자고 억지로? 억지로 먹은 게 이렇게 살이 비둥비둥 쟀습니까?
1: 예? 이게 살 같아 보이니까.
3: 그래, 이게 살이지. 그래 뭐니까.
1: 이게 내 먹지 못한 영양 부족한 것도 아야. 이러니까 붓긴 것도.
3: 아이고, 돼지처럼 비둥비둥 살지가지고 무슨 영양 부족은 또 무슨.
1: 뭐, 돼지?
3: 그래, 돼지.
0: 내 사람처럼 아이파시.
3: 사람질 해야 사람으로 보지.
0: 내 인생 최대 실수. 임마, 너네 누나한테 서방한 게다, 임마.
1: 야, 젊었을 때, 응? 저 우리 누나 소개시켜달라고서는 술을 싸놓고서는 무릎을 꿇고서 손이야 발이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0: 내다
1: 그랬거나.
0: 야, 그때는 서바라는 건 못 가봐가지고 누나한테 서바가면 동생처럼 사랑받으면 잘 살래 했지.
1: 근데
0: 그때가 살아보니까 살아놓고서 하고 얼어 통하는가 감정이 통하는가. 아니, 감자 싸고 소금 싸도 내가 한번 돌려본 적 있는가. 맨날 지 혼자 다 솔로 살아고. 그게 각신가?
3: 그럼!
0: 엄마지!
4: 부모 없이 산다고 불쌍해서 결혼해줬지.
3: 어디 가서 저런 백수 건다리를 내 데다 소개했냐? 그래도 뭐래? 누나, 자 이제요 영 부지런하고요 아 영 마음이란 착한 게 정적으로 봐서 아 괜찮나요? 하우 하우. 야, 이 병신아, 누나를 이런 데다 소개하니.
1: 야, 아, 가 젊었을 때서 어디 그랬어?
3: 네 누구 배야?
1: 야?
3: 도대체 누구 배야? 나 나가.
1: 야,
3: 나가 살아.
1: 누나 내 집 마지막에 남네 어디가 살아라.
3: 나가 죽든 말든 나.
1: 야,
2: 야, 더 있는데 무시해볼 게 뭐예요? 아이고, 나도 나가서
3: 한 있다고?
2: 야, 가자.
3: 나가셔. 당신도 리온다. 나가셔.
2: 하자.
3: 네, 아이고, 하기셔.
2: 두고 봐라. 제사이고 집이고 니다 가자. 나 빈 마음으로 썩 가.
3: 예. 가자.

0: 뭐 좀 껐다 바꿔
1: 누나 뭐 우리 매부 정신 나가서
2: 정신 나간 게라 완전 미쳤다 미쳤어
1: 매부 그만아 야 아이고 다 내 잘못이다 내 무술에 500만 맞춰가지고 있고 오세요
2: 어째 이것도 귀신부터 째 좋다 아무래도 리온할 바 알고 하자
1: 야
2: 내놔
1: 무슨가
3: 뭐
2: 백만 장자라매
3: 이 더러 숫자 좀 아이디어
1: 야 숫자 좀 아이디어 아무리 형제가는 그만 아이디어
2: 뭐 내놔 못 내놓고 이긴 어딘데 이게 어디게 더야? 이게 어디 더야?
1: 그게요
2: 이게?
1: 야 그게 500만도 될 수 있고
3: 1000만도 될 수 있다 이게
2: 뭐라고? 이 복권 들고 500말고 1000말고 야 이 좋은 세월에 좀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왜 맨날 그저 하늘 공주에서 공도에 떨어지겠는가고 이런 개꿈을 꾸고 있니 개꿈 꿈 깨라 꿈 깨
4: 반복 더위로 인해 허약해진 기력을 충전시켜주는 데는 보양식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보양식으로 원기 회복하시고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해시에서 근무하는 박영철 씨는 무더운 여름이 되니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보양식이 그립다면서 엄마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권천시에 계시는 김순례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순례 씨는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며칠 후면 귀여운 아들의 첫돌 생일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무럭무럭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고 아끼면서 키웠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서 부모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노래 내 고향 연변 이러세를 요청해 왔습니다. 김순례 씨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잠복 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고 합니다. 더위가 심하여 몸의 기운이 약해지기에 그만큼 사소한 일조차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무더운 삼복 기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가는 세월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여성 클럽에는 네, 향기님, 1호팬님 그리고 태평양 보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사실 오늘은 저와 향기님만 네,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렇게 또 두 분이 네,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출석 체크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이 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보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이 아닌 내가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멋있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좋은 것이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내가 보기에 멋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쉼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한순간도 같은 때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다 해서 마음대로 떨쳐내 버릴 수도, 또한 가장 만족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게 아무리 붙잡아 두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고통스럽고 만족하는 순간들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참 고맙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주춤거리지 말고 나답게 하루하루 소중히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알아봐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책에선가 이런 업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기 싶어서,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도 네, 라디오 앞에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것은 내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하는 건 재미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체제 속에서 사업하는 건 저의 성격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서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다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의 또 이런 이야기가 누구한테는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 또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방황하고 계실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의 시간, 힘이 되는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자전거 탄 풍경에 사는 게 다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돼서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사는 게 다 그래. 크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에는 불행과 행복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 또한 불행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다지 나쁠 것도 특별히 좋을 것도 없다. 이런 느낌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흔들린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흔들리면 반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나무가 비바람에 많이 흔들리면서 자라다 보니까 껍질도 두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좋고 나쁨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0: 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으로
1: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조선호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형국입니다.

요가를 하다 보면 요가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을까?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떨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라는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 리미화. 저번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꽤 가깝게 지냈던 그녀를 보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우리는 아이들 덜어 놀이터에 가 놀라고 하고 조용하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한창 열을 올려 수다를 떠는데 동료의 세 살 난 딸아이가 달려와 재미없다면서 집에 가자고 칭얼거렸다. 동료는 엄마가 이모랑 얘기가 채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싫어! 라고 격하게 반응했다. 나는 조금 큰 우리 아이를 불러와 혹시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그제서야 동료의 아이가 그네를 타고 싶었는데 빈자리가 생기지 않아 비위가 상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아이가 상심이 큰 게 당연하다고 생각돼 나는 동료를 보고 얼른 집에 가보라고 하며 자리를 치우려 들었다. 그런데 동료가 나와는 달리 잠옷 침착하게 나왔다. 알겠어. 엄마는 내가 그네를 못 타서 기분이 상한 걸 알겠어. 그런데 엄마도 분명히 말했잖아.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엄마도 너의 존경과 이해가 필요해. 동료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아이는 그 자리에 드러누우며 발버둥을 쳤다. 곁에서 보고 있던 나는 어린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말로 타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황을 종료해보려고 얼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주섬주섬 짐가방을 챙겨줬다. 괜찮아요. 가더라도 우리의 얘기를 끝내고 가겠어요. 어른이 말할 때 말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이도 알아야 해요. 동료는 한쪽 눈을 끔뻑이며 잠옷 엄숙한 어투로 말했다. 그래도 땅에서 뒹구는 아이가 걱정돼 보았더니 글쎄 어린 것이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며 우리 두 어른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고 있었다. 아이의 깜찍한 행동에 웃음이 나왔으나 그 상황에서 웃으면 어른으로서의 위엄이 무너질까봐 꾹 참았다. 얘기를 마치고 동료가 집에 돌아간 후 무사히 들어갔는지 걱정돼 문자를 해보니 동료는 모녀 사이가 아직은 애틋하다는 농담을 보내왔다. 요즘 젊은 세대는 확실히 부모 세대보다 개성이 뚜렷하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한 반응만 봐도 그렇다. 만약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난주와 같은 상황에 맞대온다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진다. 아마 로잉들은 아이가 말하자마자 곧 들어줬을 것이다. 이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천성적으로 성군의 울음소리와 애교에 면역력이 없다. 아이가 울거나 배시시 웃어주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요구라도 기꺼이 만족해 주려고 하니 말이다. 우리 시부모님만 봐도 이러하다. 간혹 회식이 있는 날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데 시댁에 가면 아이는 풀어놓은 망아지가 된다. 이튿날 아침 일찍 등교하기 위해 평소에는 9시 전에 꼭 취침을 하게 하는데 할머니 댁에만 가면 이런 교정은 일체 무시하려고 든다. 집에서는 잠들기 전에 사탕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할머니 댁에 가서는 이불 안에서까지도 양손에 사탕 봉지를 쥐고 있다.
은근슬쩍 남편을 시켜 시부모님께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말라고 귀띔해도 로인들은 별로 들어주지 않으신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다면서 말이다. 아이는 자신의 어리광을 무한정 받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탄복으로 여겼다. 다들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 이유 중 하나가 어른이 한계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울음과 애교로 어른의 한계를 알아보고 어른은 아이의 반응을 지나치게 해석해 육아의 난제에 봉착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쉽게 기뻐하고 쉽게 슬퍼하는 것이 아이의 천성이다. 그러니 즐거우면 깔깔 웃으며 뛰놀고 슬프면 작은 일에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나는 동료를 보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이에게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줘야 함을 깨달았다. 아이의 일시적인 감정을 분별하는 눈을 갖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똑똑한 육아를 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우리 집 둘째는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나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려 했다. 둘째여서인지 여하튼 나에게 많이 집착했다. 하루는 아이를 아빠한테 맡기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는데 내가 화장을 할 때부터 아이가 옆에서 뱅뱅 돌면서 칭얼거렸다. 내가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하니 아이는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슬프게 울었다.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우는데 친구를 만나자고 나가려니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이 다가와 내 바지를 잡고 우는 아이의 손을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떼고서 품에 덥석 앉더니 얼른 나가라고 눈짓하고는 안방으로 씽 하고 들어갔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무거웠다. 다시 돌아져 집에 갈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주춤거리는 그때 딩동하고 문자 메시지 소리가 났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이었다. 영상을 클릭해보니 글쎄 아까 울며불며 하던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빠랑 같이 블록을 쌓아올리며 놀고 있었다. 좀 전에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른은 아이의 감정을 리성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정서에 끌려다니느라 갈대처럼 흔들렸던 좀 전의 내가 단호했던 남편의 태도 앞에서 더없이 못나 보였다. 남편에게 어떻게 달랬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문을 닫자마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배시시 웃더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한테는 슬픔, 기쁨, 아쉬움 같은 정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는데 연약한 내가 아이의 감정에 순종해 버릇을 고쳐준다며 한 소리를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간 후 나는 아이의 교육을 둘러싸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평소 말문이 무거운 남편이 그땐 침을

튕기며 육아 정보를 마구 쏟아냈다. 남편은 아이는 우리 생각처럼 나약하지 않다면서 아이가 우는 건 아직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몰라서라고 하며 아이의 변화무쌍한 감정기복 앞에서 어른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아이의 정서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낮에 내가 그런 단호함을 보이지 못했다고 따끔하게 말했다. 부모가 태도를 명확히 해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다. 부모의 역할이 바로 아이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던가. 주위를 살펴봐도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안정된 정서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나 늘 환영받는 존재다. 남편의 충고는 나에게 어른의 태도가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네, 금방 리미화 작가님의 글 아이의 울음에 당황하지 않는 엄마 되기라는 작품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네, 많이 공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네, 아이도 슬픔이나 기쁨이나 아쉬움 같은 정감을 느껴볼 권리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육아의 길 조금 더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되셨길 바라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네,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됐더라도 이런 글을 함께 듣다 보면 그때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육아 정보를 많이 학습하면서 더 좋은 어린 아이로 키우길 네,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는데요. 왁스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인데요.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왁스의 노래 엄마의 일기 듣고 왔는데요.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박소호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노래가 듣기 좋아요 해주셨는데요. 엄마의 일기라는 노래 예전에 처음 접했을 때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가창력이 넘치는 왁스 가수가 불러서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왁스의 노래가 사실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도 왁스의 아줌마란 노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유미화님께서 아주 짧은 서정시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여유로운 것 같아서 유미화 작가님의 나의 길을 네, 잠깐 즉흥으로 랑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더라도 나만의 길을 간다. 긴 세월 뒤틈없이 여행을 하노라면 정령코 꽃이 만발한 탄탄대로 나지리.

네, 금방 유미화님께서 우리 여성 클럽 이책그룹에 공유해 주신 짧은 시 나의 길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났네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우리 가족분들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80 인생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은 40대부터 시작된 일이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게 일상인데 2, 3시간 앉아있으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아 스트레칭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발전되어 잠들기 전에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나의 신경통을 고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잠옷을 입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헬스클럽에 갈 필요가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할 수 있다. 20분 정도 운동하려면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맨손 체조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축과 이완, 양지와 음지, 그리고 상승과 하강, 썰물과 밀물 같은 상반된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 우주의 리듬이 들어있고 모든 생명의 활동이 작동됩니다. 네, 스트레칭은 경직되었던 몸의 세포를 순환시키는 간단한 건강법이겠죠. 네, 아무튼 피곤을 느낀다 싶을 때면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겠죠. 하다못해 기지개라도 한번 하면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더라도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민들레를 보면 왜 고향 생각이 날까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솜은 어찌 보면 고향을 떠난 이의 모습을 닮아 있었을까요? 봄이 되면 고향 언덕은 온통 민들레로 뒤덮인 풍경입니다. 마음껏 뛰어놀던 유년 시절의 모습은 우리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한 장면입니다. 민들레 섬에 서원을 빌던 어린 시절, 할머니가 만든 민들레 나물의 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꽃 중 하나가 바로 민들레가 아닐까요? 네, 오늘은 고류농님의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민들레야.

며칠 전 친구의 요청에 못 이겨 찾아간 회식 자리. 가장 각광받는 반찬이 민들레 무침이었다. 비철 채소인데다 쌉싸름 맛의 민들레를 겉투성에다 식초를 넣어 새콤 매콤하게 무친 것이 여간 별미가 아니었다. 모두들 저순적절 음식상에는 그래도 얼큰한 야채 무침이 최고라며 너도 나도 맛보는 것이었다. 부쩍 구미가 동한 나는 덩달아 한 점 먹어보았다. 양파며 고추장이며 각종 양념이 들어있어 그런 대로 먹을만 했으나 민들레가 질깃질깃한 게 혀 안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겨우 오물오물 삼켜버리고 말았다. 허련 그 민들레 무침이 마치도 때 아닌 미용과 과분한 분쇄수로 화사한 차림을 한 귀부인처럼 역겨워났다. 부지 볼식간에 지난 봄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민들레 무침이 떠올라 저도 몰래 꿀떡 달갈침을 삼켰다. 오늘따라 고향의 민들레가 더더욱 그리워난다.

집에 와보니 친정 어머니가 보낸 민들레 말림채가 이웃에 살고 있는 진구의 차에 실려서 와있었다. 맛집에서 만든 민들레 무침처럼 한겨울 보기 드문 파랗고 생생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가을 볕에 까맣게 그을리고 겨울 바람에 충분히 억세어진 모습이었지만 유해서인지 그 가무잡잡하고 투들투들해 보이는 소라한 모습의 민들레를 보느라니 괜스레 가슴부터 뭉클해난다. 어머니는 해마다 울바자 밑에서 가을 바람에 야들야들하게 자란 민들레들을 채집하여 씻고 데치고 말리워서 겨울 반찬감을 마련하신다. 그러고는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이 집 저 집 겨울철 야채를 나눠주신다.

서거기를 힘줄적으로 사다가 사골과 함께 푹 고우면서 거기에 말린 풋고추와 민들레 말림을 넣고 충분히 졸여주면 맵싸하고 쫄깃쫄깃한 서거기 민들레 조림이 완성된다.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자란 나와 유치원 입학 전까지 쭉 외할머니 집에서 자란 딸에는 서거기는 한편으로 젖혀넣고 민들레만 먹어준다. 서거기의 구수한 맛과 민들레의 쌉쌀한 향이 한데 어우러지고 거기에 말린 풋고추의 매콤한 맛까지 더해져서 쫀득쫀득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민들레 조림은 이름 그대로 밥도둑이었다. 그래서인지 연변대학을 다니는 딸에는 정정 외할머니가 만든 민들레 조림을 택배로 주문하기도 한다. 한 번은 내가 연길에 저순적 음식이 흔한데 왜 천리 밖에 밀산에서 부쳐달라 하는가고 물었다. 연길의 전통 음식은 이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외지 손님들까지도 엄지를 내미는 명물임에 틀림이 없네요. 그런데 왠지 한다 하는 맛집에 가서도 늘 외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지곤 한답니다. 아마 저의 입맛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께서 선수 만드신 텃밭 민들레에 길들여졌나 봐요. 전파를 타고 올려오는 나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 고향 민들레의 신비한 마력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고향은 밀산시 동남교구에 자리 잡고 있는 흥광천이라는 저순종 마을이다. 마을 앞 행복 제방 너머에 굽이굽이 멍든 강이 동으로 흐르는데 봄이 오면 강 북쪽 언덕 너머 광활한 습지에는 민들레며 달래며 몰쏙 가시나물, 벙그대, 미나리, 닭지삭 등 각종 나물들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아이들과 여인네들은 나물 광조리를 옆구리에 끼고 삼삼어머 떼를 지어 그곳으로 나물 캐러 떠난다. 삽시에 고요하던 들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인네들의 노래소리로 흥성거린다. 봄나물 중 가장 일찍 돋아나고 또 흔한 것이 민들레다. 봄의 선구자답게 뻐꾹 새소리와 함께 꽁꽁 얼었던 겨울철 동토를 맨먼저 꿰뚫고 귀여운 아기 손을 내밀어 봄 소식을 전하는 민들레. 들불이 지나가도 추호의 두려움 없이 머리 위에 시꺼먼 채를 덮어쓴 채 생명의 창가를 부르는 민들레는 그야말로 봄을 날리는 희망초였다. 지금은 하우스 농사와 엿계절 재배가 보편화되고 있어 겨울철에도 푸르싱싱한 남새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1년치고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푸른 남새가 바로 민들레였다. 묵은 들풀 사이에 파랗게 돋아난 민들레 싹을 발견하면 마치 신대륙을 발견하기라도 한 듯이 흥분에 뜨는 가슴을 부담고 나물칼로 조심조심 캐서 묵은 잎과 흙을 정히 털어내고 광조리에 담는다. 이렇게 캐놓으라면 바구니가 넘쳐난다. 낯선 봄볕이 터실터실한 얼굴들을 발갛게 물들이고 제방도 백향나무에선 뻐꾹새 울음소리가 귀마쩍해 들려온다.

저 멀리선 아지랑이 아물아물 범아가씨의 발걸음 소리가 도란도란 개울물을 타고 가길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생기발랄한 모습들이다. 돋아나는 민들레 싹도, 바야흐로 뜨거워지는 저 태양도, 그리고 가길가 부풀어 오르는 저 먹는 강물도, 터실터실한 얼굴들에 차넘치던 희망의 미소와 함께 빛나고 있었다. 광주리마다 소복소복 햇나물들을 캐안고 동구방 마을길에 들어서는 처녀애들의 입에서는 까르르 웃음이 무시로 터져나오고 아낙네들의 입가에서는 흥얼흥얼 봄노래가 흘러나온다. 봄이면 민들레꽃 노랗게 피는 고향의 들길이 나는 좋아라. 내 고향 오솔길은 그렇게 봄이면 민들레로 하여 시끌벅적하였고 민들레로 하여 희망에 넘치곤 했다.

20세기 50년대 말 중국 대륙을 휩쓴 전례없는 자연재해에 흥광촌 주민들도 대기황을 면치 못했다. 초민들은 풀뿌리면 풀뿌리, 나뭇잎이면 나뭇잎, 굶주림을 달랠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모조리 삶아먹었다. 기황의 년대, 민들레는 마을 사람들의 주린 창자를 달래주는 주요한 식량으로 됐으며, 닥치는 대로 먹은 풀뿌리와 각종 야채들 중 흔치 않게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약재이기도 했단다. 생각만 해도 서름 끼치는 기황의 그 세월. 민들레는 각종 부종병과 중독을 치료해주는 천연 소염제였으며 흥광 사람들의 구명처였다. 어디 그뿐인가. 20세기 80년대 개혁개방 시대와 더불어 상품경제의 봄바람은 흥광마을에 민들레 마을이라는 미명을 부여했다. 부지런하고 경제 두뇌가 뛰어난 흥광 사람들은 여름철이면 제방남에 가서 허함지게 자란 민들레와 기들이 생당 속 잉모초들을 잘라서 민들레 고약이며 잉모초 고약들을 만들어 팔곤 했는데 그 수입 또한 짭짤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한여름이 되면

민들레 약다리기 공사였다. 집집마다 땅가무를 해갈고 민들레를 씻고 씻어서 가마에 넣고 삶고 짜고 다리고 또 다린다. 이렇게 다려 만든 고약에 삽주며 한바꽃 뿌리며 더덕이며 오미자 가루, 좋다는 약재들을 일정한 비례로 썰어 말리고 빻아서 고약과 함께 섞으면 이름난 민들레 고약이 된다. 이렇게 흥광마을은 한때 민들레 마을로 불리웠으며 원기를 돕고 간 기능을 회복하게 하며 각종 염증을 예방치료한다는 민들레 비방고약으로 아근의 이름이 자자하기도 했다. 민들레는 흥광 사람들의 자랑이었으며 황금초였다.

흥광마을에서 커서 자라나는 고향마을의 민들레 문화를 어려서부터 몸으로 익히고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왔다. 봄이면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약을 만들고 가을이면 민들레로 겨울나무를 장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나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됐으며 태어난 계절의 필수과로 되어왔다. 부모님은 극진한 민들레 사랑으로 김을 멜 때도 오직 민들레만은 울바사 밑에 김치홈에 옮기고 또 옮기곤 하셨다. 꽃샘 수위 속에서도 파란 생명의 싹을 틔우고 백화만발하는 여름이 오면 선참으로 노란 꽃송이를 피워올리며 찜을 구는 삼복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서늘한 가을바람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기적을 창조하는 민들레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의 강인함을 잃게 된다. 비옥한 텃밭이든 척박한 덜틈이든 뿌리를 받기만 하면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라고 숱한 홀씨들을 멀리로 홀홀 날려보내는 민들레는 우리네 삶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부턴지 고향 마을은 떠나가는 이들로 황폐해졌고 이제 나물 캐는 계집애나 처녀들은 보고 죽자에도 없다. 제일 젊은 여성들이라야 겨우 40대 중반을 넘긴 마을에서 민속 음식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다. 그래서인지 여승들의 고향의 민들레는 울고 있었다. 이른밤 꽃샘 추위도 무릅쓰고 꿋꿋이 애우린 순을 피워 봄 소식을 알리는 민들레를 반겨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슬픈 현실 앞에서 민들레는 급기야 울음보를 터뜨린다. 민들레가 도다 나든 말든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노란 꽃이 소담스레 피어나도 반겨줄 리가 없다.

연고방 마을길에 울려 퍼지던 나물 캐는 처녀애들의 까르르 웃음소리와 아낙네들의 구성진 노랫소리는 정녕 먼먼 추억으로만 남아야 하는가.

네,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사고로 실명한 아내를 매일 출퇴근시키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부터는 혼자 다니라고 했다. 아내는 처음엔 혼자 다니기가 불편했지만 어느새 불편함 없이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기사가 말했다. 훌륭한 남편을 두어 복이 많으십니다. 남편은 늘 아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종종 큰 사랑이나 화려한 선물에만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죠. 보이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그 사람은 우리의 웃음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믿음으로 우리의 뒤를 지켜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행운이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크게 외치지 않지만 당신이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네, 만약 지금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는 꼭 당신의 뒤에서 당신이 내딛는 매 한 걸음을 힘껏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해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배그만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해 그 격동의 세월이 더욱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에 기재된 차가운 글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마음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북 옛 항공학교인 신중국 최초의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민족의 항공 꿈을 열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전사들은 백산 흑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황 역사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어는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색의 단지 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용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마두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대경 전시구역에서는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흑룡강성 무형문화재 마두금 음악대표 전승자인 보홍성 씨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 룡말현운을 현장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서 전시구역에서는 특색 호수 생선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치치할 전시구역에서는 철판 위에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 출입국 변경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 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계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과 무역 종사자들이 할빈을 찾아 관광, 협력 상담, 친인척 방문 등을 이어가며 중로 문화 및 경제 무역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 출국 세환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환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세환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환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환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하, 수분하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환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 약 1,500건의 출국 세환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환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로 양국 6개 도시 간의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이른 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百姓是地，老百姓是天，老百姓是共产党永远的挂念，老百姓是山，老百姓是海，老百姓是共产党。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2번째 시간입니다. 뚜깡이가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밥을 짓고 있었다. 그는 먼저 벙싯 웃고는 참지 못하고 불렀다.
1: 어머니!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2: 아이고, 돌아왔으면 왔지. 내가 널 청해야 하니?
0: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심드렁해서 대답하였다. 뚜깡이는 영문을 몰라 오리둥절해졌다. 그는 얼른 다시 불렀다.
1: 아, 어머니! 아, 전 방금 집에 들어섰는데 아, 어머니는...
0: 어머니는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그는 기쁨이 넘쳐 아들을 바라보며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1: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누구야? 어? 아유, 덕강가 너였구나. 아유, 어서 어서 어서 안에 들어가자. 어서. 아유, 우리 덕강이.
0: 어머니는 아들을 앉히고 어째서면 좋을지 몰라 이윽도록 덕강이만 아래로 훑어보다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2: 방금 나는 덕견인가 부르는 줄 알았어. 그 애 늘 네 목소리를 흉내내서 날 놀린단다. 몇 번이고 정말 네가 온 줄로만 알았댔다. 넌 뭘 먹고 푸냐?
3: 어머니, 그냥 지으세요. 아, 저 때문에
1: 딴 밥을 짓느라 하지 마세요.
2: 아휴,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옳지, 달걀 지짐을 구워주마. 응? 파도 넣고. 우리 덕강인 그걸 제일 좋아하지. 어떻냐?
1: 아유, 좋아요, 어머니. 아, 그럼 제가 불을 뗄게요.
2: 아휴, 아니다, 아니다, 쉬거라. 응? 이제 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게다.
3: 어머니, 제가 불을 떼면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볼 수 있거든요.
2: 그럴까? 그럼 그래라. 우리 서로 마주 보자꾸나.
3: 네.
0: 모자는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의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은 키도 더 크고 몸도 실해졌다. 처음에서 웃지를 않던 얼굴은 아궁이의 불빛을 받아 한결도 붉으스레하고 의젓해졌다. 어머니의 가슴은 즐거움과 행복으로 그들먹하였다. 그러나 덕강이 눈에는 어머니가 이전보다 훨씬 쇠약하고 늙어 보였다. 어머니는 걸음을 옮길 때엔 몸을 규뚱거렸으며 머리는 흰 머리칼이 많아졌다. 얼굴의 주름은 촘촘히 깊이 패였고 등도 더욱 구부정했다. 덕강이는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속이 괴로웠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더더욱 두터워졌다. 어머니의 생활은 아직도 그렇게 고생스러웠다. 여전히 산에서 집에서 분주히 돌아치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다.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두 아이를 동무하여 낡은 비틀 앞에 앉아 천을 짰다. 만자의 죽음은 그에게서 부담을 하나 덜어준 셈이었다. 그는 다시는 아이를 안

굶고 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정신적 타격은 훨씬 더 컸다. 아이의 죽음을 원통해야 하는 마음은 그에게 백약무효의 가슴앓이병을 가져다 주었다. 놈들은 그에게 단 한 오리의 숨만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가혹한 형벌을 들이대었다. 그는 놈들의 고문에 이가 부러져서 조금이라도 딱딱한 음식은 씹을 수 없었고 밤이 되면 아픔으로 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찍이 5년 전 몸을 푼 지 얼마 안 되던 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봉변당한 참혹한 타격으로 허리병을 얻은 데다 이번에 또 놈들에게서 모진 시달림을 받아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났으며 습기 차고 추운 날에는 온몸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듯이 쓰리고 저려났다. 어머니는 고통을 애써 참고 견디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온종일 그와 함께 있는 자식들마저도 그의 신음소리 한마디 못 들었다. 모진 아픔이 시작되면 미간이 찌푸려지고 이마에 흥건히 진땀이 내배였다.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입을 꾹 다문다. 그러면 입가에 주름이 여느 때보다 더 깊게 패인다. 만약 그의 몸을 망가뜨린 것이 놈들이 거둔 승리라고 한다면 놈들의 만행이 불러일으킨 저주와 분노는 어머니 육체의 불행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저주와 분노는 사람을 완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어준다. 한없이 어진 마음을 가진 어머니였지만 지금 와서는 쉽게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더욱이 다시는 왕유일 놈이 거꾸러질 때 너무 놀라서 수연의 총소리를 무서워하던 것처럼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기회가 있어 손에 총을 친다면 그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원수를 쏴눕힐 것이다. 비부는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어머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사랑은 지금 이미 자식들을 사랑하고 강영천을 사랑하는 범위를 벗어나 더더욱 넓어져 갔다. 그의 집은 구와 현의 일꾼들이 오가며 류숙하는 곳이 되어 모두들 간부 초대소라고 불렀다. 구에서는 락원으로부터 구장에 이르기까지 현의 일부 간부들마저도 풍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들을 뜨겁게 대해주었다. 덕견에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좀 색다른 음식을 만들면 꼭 간부가 왔다는 것을 대뜸 알아맞히곤 하였다. 비록 어머니의 생활엔 설명절에도 밀가루만두 한 끼 없었으나 혁명 동지들에 대하여서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모두 다 남편을 잃은 후엔 마다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마다들은 곧 그들의 마음속 의지이고 기둥이었다. 그들은

0: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다. 아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숨기려 하였고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였다. 기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불행하고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부와 긍지를 느끼었다. 저녁에 이웃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 누이 동생들이 모두 독강이를 보러 와서 웃음꽃을 피우며 실컷 놀다가 돌아갔다. 행리도 맨 나중에 떨어지지 않는 아쉬운 걸음을 옮기며 문을 나섰다. 독강이는 이불 속에 누웠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 등잔 불빛에 그의 옷을 기우며 조용히 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괴로운 대목에 가선 한숨을 지었고 통쾌한 장면을 들을 땐 미소를 머금었다. 덕강이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보니 그는 두 눈을 몽하니 뜨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지쳤는가 하여 다정하게 입을 열었다.
1: 자그라, 응? 권하겠는데 내일 아침 너 떠나야지 않니?
0: 독강이는 그 말을 못 들은 듯 머리를 돌려 한뜸 한뜸 기어가는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밤은 퍽으나 조용하였다. 창호지가 바람에 펄럭이던 소리도 잦아버리고 오직 귀뚜라미에 가는 울음만이 가끔 방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형 옆에 누워 이야기를 듣던 덕견이는 어느결에 잠이 들어 코를 가늘게 골고 있었다.
2: 어머니, 제가 깨워드릴게요. 자.
0: 덕강이는 어머니가 바늘을 눈앞에 파뚝 가져다 대고 불 밑에 다가 앉아서도 실을 바늘귀에 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는 바늘과 실을 그에게 넘겨주며 웃었다.
1: 아휴, 넌 몇 년 두고 집에 오지 않더니 이번에 와서 실을 깨주는구나. 네가 집에 없을 땐 누가 깨주겠냐? 내 동생들은 밥술을 넣기 바쁘게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아동단에 가버린단다. 너 봐라, 집에 또 누가 있니?
0: 덕강이는 실을 깨주고 다시 자리에 누워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2: 어머니, 어머니에게 며느리를 맞아들여 일손을 돕게 하면 좋지 않아요?
1: 어? 아, 그러면야 좀 좋겠니? 아휴, 나이를 놓고 보면 너도 장가들 때가 되고 이 애미도 며느리 손에 밥을 얻어먹을 때가 됐지. 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아. 응? 이 애미도 며느리 시종 받을 법이 없고.
0: 덕강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입을 오므리고 웃었다.
2: 어머니, 잘못 생각했어요. 전 벌써 다 골라두었는걸요.
1: 뭐? 그게 정말이냐? 어?
0: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아들의 벌거우리해진 낯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1: 그 네가 골랐다는 건 누구냐?
2: 어머니, 맞춰보세요. 알고 보면 지척했어요.
1: 우리 마을 처느냐?
2: 네.
0: 특강이는 일어나 앉아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2: 어머니,

0: 헨리가 어때요? 헨리?
1: 어머니는 순간 몽해졌으나 대뜸 이것이 정말이라는 걸 믿었다. 그는 우정 아들을 놀려주려고 웃으며 물었다.
2: 아이고, 아 그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날 도우려고 할까?
0: 아 어머니, 아 그건 후에 얘기하자요.
1: 덕강이는 조급해 나서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다.
0: 저 어머니, 아 어머니 보기엔 행리가 좋아요, 나빠요? 아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2: 아이고, 내 벌써 날 도와준다는 건 아, 거짓이라고 하지 않더냐? 봐라, 이제 다 털어놓지 않았냐? 응?
0: 아, 어머니 의견을 묻는데도.
2: 내 보기엔 행리그의 훌륭한 처녀더구나.
0: 어머니, 아, 그가 며느리로 되면 좋아요?
3: 형, 난 그가 형수가 되면 좋아.
1: 덕견이가 어느새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고아댔다. 덕강이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덕강이가 막 덕견이를 자리에 눌러 눕히려는데 불현듯 또 다른 말소리가 들려왔다.
4: 난 벌써 행리가 우리 형님이라는 걸 짐작했거든. 두 손 들고 대찬성이야.
3: 나도.
1: 수자가 아랫방에서 웃으며 걸어 들어왔다. 덕강이는 그만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그는 덕견이의 엉덩짝을 찰싹 때려주고는 누이 동생을 향해 울러매였다.
5: 내 따위 것들이 뭘 한다고 짹짹거려? 다시 어떤 소리를 해봐라. 내가 때리잖아.
1: 수자는 콧방귀를 끼고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가슴을 쑥 내밀며 앞으로 다가와서 기세당당하게 대답하였다.
4: 팔로군도 사람을 때릴 수 있어? 난 두렵지 않아.
1: 덕견이는 형의 목을 끌어안고 매우 정색해서 말하였다.
3: 형이 감히 우리 단점을 때려보지? 우린 회의를 열고 형을 비판하겠어.
2: 좋다. 아휴, 너희들은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다 조직이 있어놔서 누구도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어? 그래, 너희들이 다수로 통과시켰는데 내 부녀회 회원도 민주주의에 복종해야지. 이제 너희들 누나가 돌아오면 투표하라고 하자꾸나.
1: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가 처갓집 지붕을 뚫고 토피로 쌓은 벽을 흔들어 놓았다. 숙하는 모본 단 이불 위에 엎드려 뚱뚱한 몸집을 움찔거리며 굴적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머리를 쳐들고 왕간지를 바라보며 자기를 달래주기를 고대하였다. 왕간지는 봉당을 거닐며 담배를 한 대 두 대 연방 붙여 물었다. 이윽고 그는 담배를 내던지고 불을 훅 불어 끈 후 구두로에 뛰어올랐다. 숙하는 기뻐서 인차 몸을 일으켜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왕간지는 그를 탁 밀치며 찰싹하고 뺨을 한 대 갈겼다. 드라마 숨바귀꽃 6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6: 北京时间 13点整.
7: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 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8: 中波873 kHz， 초단파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9: 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이시간에는연변방송국에서녹화제작한요청하마당프로를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며칠 뒤면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절기 중 초복이 들어섭니다. 그럼 먼저 연길시의 남호 씨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삼복 더위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그리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룡선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룡선 씨는 무더운 여름이 오면 동네 개울가에서 발가벗고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으면서 뛰어놀던 동년 시절이 너무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노래 내 고향 좋구 좋다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연길 씨의 김민호 씨는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유학까지 보내준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소품 백일몽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강서성 소주시에 계시는 김란영 씨도 자식들을 따라 타양에서 지내고 있지만 항상 고향에 있는 동창들이 그립다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내 정말 이게 정말 무슨 발전지 내 정말 예, 미시오. 글쎄 잼도 내 남동생 제 친구 둘째 아들이 똘생일 세는데 제 매부를 구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간 게 상기다 이 들어온 거 보면은 이제 주무는 거죠. 이렇게 됐지 뭐. 폭 취했지 뭐. 아유, 어찌 뭐 천안 매부지간에 저렇게 꿈찌감도 맨날 거저 찰가말처럼 딱 붙어있는 게 두꺼먼 남자 집에서 거의 노는 게 내 퇴근하기 전이라도 밥 따끈따끈한 거 해놓고 이렇게 딱 기다려줬으면 내 얼마나 감도 먹겠습니다. 아유, 내 가불간 거저 두러기 매봐라. 내 오늘은 진짜 못 참지 뭐 거저 내. 아이고, 내 원래 못 살겠다는데.
2: 빨리 가요, 야. 정말 빨리 가요, 빨리, 야.
3: 어딜 붙여?
2: 나, 매부. 지금 이럴 때 아이란데. 내 생일 봄날인 온다.
1: 내 계시다. 동네 영사 한 줄 모르고 서리. 리진아, 나 내 거 매부로 구슥 들어.
4: 저놈이 먼저 들어가.
5: 야, 매부 먼저 들어가.
4: 저놈이 먼저 들어가라.
5: 야, 야, 야, 누나.
1: 아우, 야, 이거 술을 얼마나 퍼먹었으면 이렇게 지독한 냄새 나뇨?
5: 오늘은 우리 매부 내가 같이 먹자 해가지고.
1: 무슨 매부?
5: 아이, 수고하십니다, 예.
1: 가긴 어디를 가는데 좀 불러놔. 야, 좀 사람질해라, 어? 할 일 없게 누나한테 엎어져서 살겠니, 어? 정말, 아니다. 둘 다 들어가, 엎어져, 자!
6: 야, 알았어.
5: 갔어.
2: 아, 그게야 못되나야. 아유, 저거 내 판대. 내 뒤통 참사. 참는 게 아줌마라고. 우리 누나들이야 속이 타서 그러는 게요. 이게야 그저 다 돈 문제란데. 돈만 많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아예 생긴다는데.
4: 아, 그런 노래야 나도 알지.
2: 걔네 것이 어디 돈이 생길 때 있어, 글쎄. 아, 씨. 하늘에서 딸 한마디 툭 떨어졌어. 만져보고 죽어도 와야겠다.
5: 그래서? 매부, 오늘부터 우리 인세 달라지요.
2: 뭐 또 달라고 뭐. 오늘 내 부진한 거 알지? 빰빠, 나 없어.
5: 야, 없어. 야, 매부도, 매부 나를 보기는 뭘. 아, 매부, 내 오늘 어째서 빨리 집에 오자는 거. 아우.
4: 아이고, 알기도 쉽지. 에이.
5: 매부, 아. 이게 뭐예요?
2: 복고 이제?
5: 야.
2: 이게 몇 자요?
5: 200장.
2: 200장. 이뭐 저놈이 평소에 담배도 더 없어서 누나한테서 10원씩 빌어서 싸 피우는 시세. 혹시
5: 야, 정말
2: 어디서 났어?
5: 아, 매부, 내 아침에 일찍 아이 네 시자식 간 거 알지?
2: 그렇지, 아침에 10시에 나갔지.
5: 그랬지. 응. 그리고 내 어쩌는 게 무슨 꿈꾼지 알마나?
4: 근데 어떻게 하오?
5: 잘 됐어야 내 어쩌는 게야 온전히 돼지 똥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 꿈꿨다네.
2: 아, 그래서?
5: 그래서 내 아침 정각 10시 리시장 문을 탁 열고 들어간 게 손님은 하늘에 없고야 매상마다 복고이 10장씩 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다 놓여져 있더란 말이오.
2: 옳소. 요즘은 군일지가 뭐야? 야. 원래는 저 코프도 놓고 수건도 놓고 하더니 요새는 복고는 다 놓는다.
5: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그래서 내가 20상의 복고 내가 싹 걷어왔어. 잘했지.
2: 뭐이러?
5: 아, 그럼 도둑질은 야, 정말 매부 누기도 모르오. 어째 그런 거냐? 내 그 20상의 복권이야 한 장도 남김없이 싹 걷어왔길래 사람들은 원래 그거 아이 나는 거 한단 말이야. 내부만 그래서 입을 다 물면 아무 일도 없어.
2: 내 사이부 다 물지.
5: 안 더해서 일등 500만이 터진 거 알지?
2: 알지. 이번 주에 터졌지. 500만. 야. 이게 몇 사람들 다.
5: 근데 가 딱 몇 자 쌌게.
2: 몇 자 쌌다?
5: 한번 알아맞춰봐. 100장.
2: 이 정말 다섯 자 쌌어. 딱 다섯 자.
5: 야, 딱 다섯 자 쌌는데 1등 500만 걸렸는데 내 이 200자에서 1등
7: 때 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8: 말이 아이 되지!
7: 말이 아이 되지!
8: 말이 아이 되지!
7: 말이 아이 되지!
9: 근데 야, 우리 것 이번에 상금 얼마야?
7: 야, 우리 것 이번에 500만이라
9: 또 500만?
7: 야,
9: 근데 운수 좋아서 하나 더 맞으면 계산해봐.
7: 두 개, 두 개,
9: 두 개.
7: 잠깐만, 여섯, 둘서, 뭐 다섯, 여섯,
9: 야, 너 떼알고 돼서 하나 더 맞지? 세 개,
7: 세 개.
9: 야,
7: 3, 5, 15, 10, 11, 12, 13, 14, 15.
9: 아, 때려, 매부! 야, 매부! 야, 사람이란 게 별나다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또 가는구나. 죽지 마, 매부! 어, 야, 살아났다.
7: 매부, 죽지. 내 그동안 못 죽어, 어떻게 죽어.
9: 살아났다.
7: 아, 근데 어째게 입이 짜우짝 마르네. 왜 엄청 까부지게.
9: 아, 있지, 있지. 조금만 기다려.
7: 내부.
9: 어서.
7: 야.
10: 어이야. 이게 어째 어디서 보던 술평제.
9: 야, 내 그 잔치 집에 그 남은 배수 싹 걷어왔어.
10: 야.
9: 야, 그리고 요 안지도.
10: 어, 얘 이제 먹던 채.
7: 야,
10: 야 살린 거다.
7: 아, 쫓겠다, 이제. 아, 깨겠어. 울지?
9: 매부 정말, 인본다 천하미에서 개고사 했어. 야, 그렇게도 우리 누나한테 구박 받으면서도, 이 날이면서 두둔해 났을 때마다, 나 정말 자다가 되거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 되거든.
7: 저렴,
9: 야,
7: 저렴도 고사했어.
9: 야,
7: 나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9: 야, 매부, 그대 성공했다.
7: 성공했다.
9: 매부, 매부, 어쩌냐? 우리 그 남들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서 잘 살아보기요.
10: 어서, 우리 어느 한번 남들 앞에서 머리를 채들고 살아본 적 있어?
9: 맞어.
10: 우리도 이제부터 남 없이 보며 살기요.
9: 야,
10: 아니. 저 안품이 앞에서 큰소리 치며 살게요.
9: 옳다! 매부 잘했어! 자, 우리 매부! 전하! 매부!
10: 전하!
9: 아, 걔네, 매부? 우리 요 돈 가지고 뭐 할까?
10: 벌써 그 돈 쓰자고?
9: 그러자, 그.
10: 어, 이게 갑자기 큰 돈이 딱 생기니까 이거 뭐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궁리 돌진다.
9: 이래서 천천히, 천천히.
10: 내 좀 생각해보게.
9: 좀 생각해봐.
10: 먹혀. 먹혀.
9: 야. 벌써. 뭐, 뭐, 뭐.
10: 차를 싸겨.
9: 차를?
10: 번질 하나 싸겨.
9: 번질?
10: 번질.
9: 야,
10: 연구야, 알지가.
9: 야, 야, 연구.
10: 그잘라.
9: 차를
10: 먹고 댕비 너덜대는 거 봤으면 내가 더 과해.
9: 에이. 차라리 이게 번질. 루발 싸. 루발,
10: 루발, 루발 싸겨.
9: 또, 또, 또, 또,
10: 또.
9: 또?
10: 야, 이게 또 무슨. 야, 이게 무슨.
9: 벌써. 야, 뭐, 뭐, 뭐.
10: 지부! 지부 사격!
9: 저를?
10: 200평짜리!
9: 200평이다!
10: 1, 2층!
9: 1, 2층!
10: 걸로!
9: 걸로 가야
10: 걸로! 2층 천안이 가지요!
9: 무슨 걸? 2층에 가지요!
10: 가지요!
9: 그러니까 내 어제부터 집이 있단 말이오!
10: 그렇지,
9: 야, 좋다야! 매번 쏘라 쏴야지!
10: 쏘라 쏴야지!
9: 아이고! 아, 근데 매번 우리 진정하고. 야. 우리 요 집들이야!
10: 야! 우리 요 500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9: 또!
10: 또!
9: 또!
10: 야, 돈 쓰기도 바쁘다, 야,
9: 정말.
10: 아이고, 뭐. 아, 무슨,
9: 무슨.
10: 벌써!
9: 뭐.
10: 내 저 안품 바꾸게!
9: 이제 뭐이라? 뭐 바꾸겠다?
10: 안품 바꿔버리게!
9: 시가. 아, 우리 누나를 바꾸겠단 말이오!
10: 이 낙이네!
9: 아이. 우리 롱파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누기덕이 살아왔어. 이게 위대한 어떤 사람 이름 말씀했어요. 물판 사람을 말 때 절대 우물을 잊지 말라.
10: 해피에 없는 게 정말.
9: 그래 그래. 걔 매부야. 그 무슨 다들 새를 싸고 야 집도 색깔을 바꾸고 우리 누나까지 싹 바꿔버려. 걔네 한 가지 물어보기요. 뭐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야 요 손가락 빼서 바꾸겠는가? 와 내부 저를 돈 준다 했다 와 웃기는구나 와. 아이고
10: 그게 어떻게 저렴이 떠요?
9: 아. 내 리식자에 가서 야 내 그 상황이 보고 다 가져와 그래 그래 내 돈 자금 내 돈이야 그래
10: 야 오늘 부재 내 돈을 한 거 알지?
9: 야 아오.
10: 이번 그 장소 아이 갔으면 볼 거야 나 사택전에 얻어오겠구나
9: 너희랑 그래 그게 내 돈이지 그래
10: 아 내 뭐
1: 어째 상기도 짜자고 동네 형상이 이렇게 곤숙한가? 어? 아이고 정말 남의 남자들은 외국에도 나들면서 돈 뜨고서 팍팍 벌어들여 온다는데 우리 집에도 한내도 어? 아, 아이고 똘씩이나 어? 낸데 이렇게 엎어서 살면서 아이고 내 정말 동네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게 어떨게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내 정말 돌다 들까 엎어져 자
6: 야 알았어
11: 이보
10: 야 말해 먹여
11: 내 말이 나왔어야 하는 얘기지 이보
10: 야야
12: 선생님 이보 어? 야 우리 집에서 콩 잘라 먹고 콩 잘라 자고 콩 잘라 입고 그거 돈으로 계산한 그게 얼마인지 아오 이보 내 옛날에 하던 내 친구고 지금 내 차남 매부지가니까 그렇지 이보
11: 다른 사람 같으면 엉치 딱자 돌아버리는 옛날에 이게
12: 글쎄 그 말은 옳소 아 근데 별난 말 다 하면 창피 사네 한다 정말
11: 이게 창피 사는 거 알면 그 돈 어찌겠어
12: 야? 아 야 매부, 우리 이랄까? 딱 반자기를 하기요.
11: 호쇼.
12: 아니, 매부, 일대 한 해 걸리면 한 사람 250만씩. 허쇼. 그리고 두 개 걸리면 한 사람 500만씩. 어떻소?
11: 허쇼. 어떻소?
12: 야, 아고 바통 들이 된다, 야, 정마야.
11: 그래요.
12: 그러겠다고?
11: 그래요.
12: 야, 우리 매부, 남자다! 저라, 그러니까 우리 여자부터는 백만 장자란 말이오.
11: 아이.
12: 500만 장자!
11: 500만 장자!

0: 처남. 야,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그 썰로 떼져 술을 먹으면 가만히 먹으면 고생하던 걸 생각함. 억세게 살아왔어.
1: 맞어. 그 한밤중에 입으로 뒤집어 쓰고 썰로 떼져 술을 먹다가 썰로 떼져 푹 터져서 입으로 적신 건 몇 번이고, 그리고 또 우리 누나한테 발각돼서 집에서 쫓겨난 건 또
0: 몇 번이요? 다 역사의 한 페이지요.
1: 그렇소. 매부 고생했어.
0: 전하. 야, 걔네 내 누나한테 내 집을 왔던 거 생각하니까 배리 꽉.
1: 야?
0: 아야, 어제 내 저 각신마루 타간 게 배리 번져지면 내 오늘 못 살아.
1: 야야.
0: 내 오늘 저거 벌어서 떼나이.
1: 예.
0: 아이고, 전하 부러.
1: 야, 매부 어제 또 우리 누나한테 즉살나게 당하기 싶소?
0: 즉살나게 당하다.
1: 예?
0: 내 누구요? 내 백만장자, 오백만장자, 오백만장자 어서복이요.
1: 저런
0: 종인데 당한단 말은.
1: 야,
0: 빨리 불어.
1: 아니, 동식 이제.
0: 야,
1: 지켜. 야, 내부. 야, 나 와 동식다.
2: 여기 좀 나오겠소.
0: 연하라, 뭐 나오게.
1: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3: 어째서 이렇게 군수가냐니까, 예? 술을 곱게 마셨으면 좀 어서소리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쪼들게 피우면서 그저
1: 봐라! 꼼짝도 못하면서 그래!
3: 어린 지나라, 난 내일 출근
0: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 A지 뭐?
1: 야! 야, 정식이다.
0: 안 따라.
1: 똑바로 앉아라!
3: 이 나은 여친 약 잘못 먹었지?
0: 내 결혼에 너를 못해준 게 뭐야?
3: 아이,
0: 그리고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3: 아이, 그래 우리 못해준 게 또 뭐 있을까?
0: 남들은 결혼하면 처갓집에서 차를 싸준다, 집을 싸준다 한다는데 너네 나 해준 게 뭐야?
3: 아이, 그래 우리 집에서 못해준 게 뭐 있을까?
0: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3: 우리 아버지 어째? 우리 아버지 어째는데?
1: 우리 아버지 어째 말하니까?
0: 이봐, 너네 아버지도 그렇지. 이봐,
1: 어째? 이봐, 이 암파미 같은 건 내한테 맡기고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라도 봤니?
3: 아이, 이거 보셔. 사는 게야 우리 둘이 살면 되지. 아버지 무슨 상관 있어?
1: 아, 그러자,
3: 아버지를 왜 여기다 낀 게 있었는가? 왜 였는가? 왜 였는가? 예?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고 우리 둘이 사는 게 문제지. 예?
0: 이거 봐라. 이 나그네 국중 한 줄 아는가? 자식을 제대로 한 줄 아는가? 맨날 그래서 김치 애무 모디비 모디비 애무 처도부. 이 그래가 또 여자야.
3: 아이고, 그러면 돈을 거저 팍팍 벌어드려야지. 그럼 내 해달란 거 다 해줄게.
1: 그게 돈 문제인가? 돈 문제가?
3: 그래, 돈 문제지. 무슨 문제겠습니까?
0: 내 뭐 한 10년 내 뭐 먹고 살 줄 아니.
1: 예, 매부. 그래, 때마다 매부 내마 더 많이 먹두고 나무슨.
3: 그러게 말이다.
1: 내 몸 맛있어서 먹어.
3: 그럼 매부.
0: 야, 살자니까 억지로 먹었지. 억지로 먹었지.
3: 살자고 억지로? 억지로 먹은 게 이렇게 살이 비둥비둥 쟀습니까?
1: 예?
0: 이게 살 같아 보이니까.
3: 그래, 이게 살이지. 그래, 뭐니까.
0: 이게 내 먹지 못한 영양 부족한 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붓긴 것도.
3: 아이고, 것도. 돼지처럼 비둥비둥 살지가지고 무슨 영양 부족은 또 무슨.
1: 뭐, 돼지?
3: 그래, 돼지.
0: 내 사람처럼 아이파시.
3: 사람질 해야 사람으로 보지.
0: 내 인생 최대 실수. 이마 너네 누나한테 서방한 게다, 임마.
1: 야, 젊었을 때, 응? 저 우리 누나 소개시켜달라고서는 술을 싸놓고서는 무릎을 꿇고서 손이야 발이야 이건 누구야? 누구야?
0: 내다.
1: 그랬거나.
0: 야, 그때는 서바라는 건 못 가봐가지고 누나한테 서바가면 동생처럼 사랑받으면 잘 살래 했지.
1: 근데
0: 그때가 살아보니까 살아놓고서 하고 얼어 통하는가, 감자에 통하는가. 아니, 감자 싸고 소금 싸도 내가 한번 털어내본 적 있는가? 맨날 지 혼자 다 쏠로 살아고. 그게 각신가?
3: 그럼!
0: 엄마지!
4: 부모 없이 산다고 불쌍해서 결혼해줬지.
3: 어디 가서 저런 백수건다리를 내 데다 소개했냐? 그래도 뭐래? 누나, 자, 이제요, 영 부지런하고요, 아, 영 마음이란 착한 게 정적으로 봐서 아, 괜찮나요? 하우, 하우. 야, 이 병신아, 누나를 이런 데다 소개하니.
1: 야, 아, 가 젊었을 때에서 어디 그랬어?
3: 니 누구 배야?
1: 야?
3: 도대체 누구 배야? 나! 나가!
1: 야,
3: 나가 살아!
1: 누나, 내 누나 집에 남네 어디가 살아라.
3: 나가 죽든 말든 나!
1: 야,
2: 야, 더 있는 데 무시해볼 게 뭐예요? 아이고, 나도 나가서
3: 더 있다고?
2: 야, 가자.
3: 나가셔. 당신도 리온다. 나가셔.
2: 하자.
3: 네, 아이고, 하기셔.
2: 두고 봐라. 제사이고 집이고 니다 가자라. 나 빈맘으로 썩 간.
3: 예, 야, 하셔.
1: 아, 매부. 아, 정말이요?
2: 정말이야, 이게. 야, 너도 이 소리 했지? 눈알 탁 박아버려.
1: 뭐라고?
2: 내 용품은 여자 동생을 두고 다 얻어주게. 어? 내가 지나가 살짝. 바꿔라, 바꿔. 다 바꿔. 목장 바꿔라.
3: 바꿔.
2: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바꿔. 바꿔.
1: 누나! 우리 매부 정신 나가서!
3: 정신 나간 게라 완전 미쳤다, 미쳤어!
1: 야, 매부, 매부, 그만아, 그만아! 야, 아이고.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내 무술에 500만 맞춰가지고 있고 오세요.
3: 어째 이것도 기시부터째? 좋다. 아무래도 리온 할 바 알고 하자.
1: 야?
3: 내가!
1: 무슨가?
2: 뭐?
3: 백만 장자라며.
2: 이 더러 숫자 좀 아이디어.
1: 야, 숫자 좀 아이디어. 아무리 내가 그만 아이디어.
3: 이거 내놔. 못 내놓고. 이긴 어딘데? 가자. 야, 이게. 이게 어디게 더야? 이게 어디 더야?
1: 그게요.
3: 이게?
1: 야, 그게 500만도 될 수 있고.
2: 1000만도 될 수 있다, 이게.
3: 뭐라고? 이 복권 들고 500 말고 1000 말고 야, 이 좋은 세월에 좀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데 왜 맨날 그저 하늘 공주에서 공도에 떨어지겠는가 하고 이런 개꿈을 꾸고 있니 개꿈 꿈 깨라 꿈 깨.
5: 반복 더위로 인해 허약해진 기력을 충전시켜주는 데는 보양식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보양식으로 원기 회복하시고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해시에서 근무하는 박영철 씨는 무더운 여름이 되니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보양식이 그립다면서 엄마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혼천시에 계시는 김순례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순례 씨는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며칠 후면 귀여운 아들의 첫돌 생일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무럭무럭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고 아끼면서 키웠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서 부모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노래 내 고향 연변 이러세를 요청해 왔습니다. 김순례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가.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 정자이 웨이닌 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라는 속담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좋은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 즐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모든 일이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마다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이름이 철수였고 두 번째 농부는 그의 오랜 친구인 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며 각자 자신만의 밭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일을 하고 해가 뜨면 맑은 날씨 속에서 일하는 등 날씨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민수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항상 흐린 날씨에 대해 불평을 했고 맑은 날에는 기쁨을 만끽하며 일을 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흐린 날씨도 맑은 날씨도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내렸고 철수는 날마다 불평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내려놓으니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철수는 그만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날씨에 농사를 해야 하는가? 비가 계속 내리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철수는 몇 날 며칠 동안 불만을 품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비에 대해 불평만 했고 결국 농사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날씨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작물들이 잘 자라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며 일하였습니다. 민수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농작물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비를 맞으며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그친 후에도 과일이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였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비가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마침내 비가 그쳤고 철수와 민수의 밭은 달라졌습니다. 철수의 밭은 물빠짐이 좋지 않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고 몇몇 작물은 물에 잠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는 흐린 날씨에 불평했던 대가로 제대로 된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의 밭은 물빠짐이 좋았고 비가 그친 뒤 날씨가 맑아지자 농작물은 더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민수는 그날의 날씨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그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그 결과로 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철수와 민수는 같은 날씨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달랐습니다. 철수는 흐린 날씨에 대해 불평하며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수는 비가 와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속담의 첫 번째 교훈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비가 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릴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으며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입니다. 민수가 비가 오는 날에 맞춰 농사를 잘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다른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할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점에서의 성장입니다. 매일이 같은 날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날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우리는 그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며 날씨가 맑으면 그때의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철수와 민수의 예시에서처럼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응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응력은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운동이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며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워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에서는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운동 종류가 있지만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근력 운동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과정은 운동을 즐겁게 만들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할 때 자신의 체력 수준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과도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점차적으로 체력이 향상되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여러 종류의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운동을 체험해보면 자신이 선호하는 운동을 알 수 있고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은 자전거 타기를 시도하고 그 후에는 수영이나 요가 등을 시도해보세요. 다양한 운동을 경험한 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는 두 번째 팁은 목표 설정과 꾸준한 기록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운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가 있으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목표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줄이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한 달 동안 3kg을 빼겠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 목표를 세웠다면

주간 운동 계획을 세워 매일 운동을 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식단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세 번째 팁은 습관화와 꾸준함입니다. 운동은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생활화하려면 꾸준히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운동을 해보고 그만두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려면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걷거나 퇴근 후 저녁에 운동을 하기로 정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 배어들어 일상적인 루틴이 됩니다. 이처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화의 첫걸음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목표 설정과 기록은 운동을 생활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를 추적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꾸준한 기록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척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기록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이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간 운동 계획을 세운 뒤 하루하루 완료한 운동 내용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체중 변화나 체력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 성취감이 다음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 기록은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를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나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까지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몸이 좀 무겁게 느껴졌지만 운동 후 기분이 좋아졌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또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뿌듯하다 와 같은 감정적 기록도 운동을 생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감정적인 측면까지 기록하면 운동이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을 넘어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행 상황을 시각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기록을 표나 그래프로 작성하면 자신의 발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 운동 시간, 운동 강도 등을 그래프나 차트로 정리하면 매주 혹은 매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를 향한 작은 진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계속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운동을 건너뛰어야 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목표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목표를 고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운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목표 달성의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빠르게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결국 지치고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운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즐거운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즐기며 운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운동을 생활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을 즐기면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운동을 단순한 과제가 아닌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습관화입니다. 운동을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운동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하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운동을 빼놓을 수 없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지루하거나 힘들기만 하다면 결국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기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이 끝난 후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작은 보상은 운동을 계속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보상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고 운동을 마친 후 느끼는 뿌듯함이나 자신감도 훌륭한 보상입니다. 특히 운동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지속하는 동안 자신의 몸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변화 자체가 큰 보상이 됩니다. 체중 감량, 근육량 증가, 체력 향상 등 신체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기는 자신을 보면 운동을 계속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 자신이 변화한 모습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의해 운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을 이유로 운동을 건너뛰거나 몸이 피곤해서 운동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연한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이 바쁘면 운동 시간을 짧게, 힘들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루틴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생활화하는 데 있어 운동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 혹은 동료와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의 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 운동을 마친 후 성취감을 나누는 기쁨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 파트너와 함께하는 운동은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주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파트너가 없다면 운동 그룹이나 클래스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수영, 러닝클럽 등 다양한 운동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운동을

것이며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즐기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작은 보상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므로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나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내면의 평온함을 요지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내면의 평온함을 찾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속 평온함을 요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긍정적인 목표다.

가장 중요한 생각만 남기는 기술 중의 한 소절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이며 깨달음입니다. 삶의 파도가 드높을 때,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칠 때, 그때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저 그 모든 것이 오고 감을 지켜보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0: 네, 오늘은 조선족 민속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조선족은 요구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명한 민족으로서 사시절이 분명한 지역에 살면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산 활동과 밝고 정결한 것을 선호하는 문화 심리를 네,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그것에 어울리는 독특하고 독보적인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며 고유한 풍속과 예절을 형성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족의 집거지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선족의 민속과 풍속은 아주 특별하고 매력 있는 관광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변은 또 가무의 고향, 문화의 고장으로 이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문화와 전통 가옥, 전통 음식에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조선족 민속 코너에서는 조선족의 유구한 전통과 멋들에 대해서 진일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조선족만의 매력에 대해서 게스트 최덕희 씨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덕희 씨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제 몇 시간 쭉 이어서 조선족 놀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놀이 문화란 인민들의 지능과 체력의 향상 그리고 정서적이고 낙천적인 생활을 위해서 여럿이 모여 놀이를 같이 하며 즐기는 과정에서 민족의 전통적인 기질에 맞게 창조 형성된 문화를 말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연 날리기에 대해서 얘기 다 나누지 못했는데요. 먼저 연 날리기 놀이에 대해서 마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에서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예, 연을 만들려면 연사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연사는 참대와 갈대, 쌀이나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나무가지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연사는 1에서 3mm 정도로 얇게 쪼개요. 잘 날 수 있도록 가볍게 다듬어야 합니다. 연의 머리쌀은 가볍게 가늘게 가공해야 하는데 윗살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아랫부분은 두텁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얇게 하여야 합니다. 허리살은 머리살과 같이 하되 양끝을 가늘게 하여야 합니다. 꽁수살은 살 중에서도 굵고 휘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0: 네, 덕희 씨가 지금 어디서 전화를 받고 있나요? 약간 울림이 있는데요.
1: 그래요?
0: 네.
1: 지금은 괜찮나요?
0: 계속 울림이 좀 큽니다. 예전에.
1: 지금은 괜찮나요?
0: 지금은 조금 아까보다는 좀 똑똑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상태로 해볼게요. 다음 순서는 네. 무엇인가요?
1: 네, 다음은 연살 붙이기를 하는 건데 먼저 연살에 그 풀을 칠한다. 뒷살을 X자형으로 붙이고 연이 중심에 머리살과 직각이 되게 꽁수살을 붙입니다. 꽁수살을 붙이면은 아래부분에 종이가 당겨지므로 밑부분에 덧종이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꽁수살을 붙인 다음에는 연이 머리살을 붙이는데 연이 머리 부분에 남겨놓은 종이를 든든하게 붙여야 합니다.
0: 지금 요 꽁수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금의 소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연이 완성되면 그럼 풀을 바르나요?
1: 네, 맞습니다. 이 풀을 다 바른 후에 연줄을 맵니다. 먼저 그 머리줄을 머리살 양귀에 고정하고 연이 동쪽으로 약간 휘어들게 매줍니다. 이것이 연이 바람을 잘 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연이 잘 날도록 하는 비결은 연줄을 비행 원리에 맞게 잘 매는 데 있습니다. 연줄을 맨 곳은 보통 새 곳입니다. 줄을 맨 다음에는 그것들을 합쳐서 줄꼭지를 만듭니다. 연줄을 합쳐서 줄꼭지를 틀 때에는 버리줄을 길게 하고 앞줄은 그보다 짧게 하여야 연이 바람을 타고 높이 뜰 수 있습니다. 버리줄의 길이와 앞줄의 길이는 연을 띄워보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줄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연을 칠 수 없이 그리고 높이 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0: 연줄을 감으며 연을 띄울 때 연줄의 길이와 힘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네, 얼레라는 것입니다.
0: 얼레. 얼레라는 거 들어보긴 했는데.
1: 진짜 저는 처음이에요.
0: 저희 어릴 땐 좀 들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얼레는 이 지방에 따라 그 생김새와 이름도 달랐는데,
0: 네.
1: 열레, 연자세, 연패라고도 합니다. 얼레의 모양에는 두모, 세모, 여섯모, 여덟모, 둥근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겨 그 가운데서 뭐가 많은 얼레는 줄이 많이 감기고 얼레 감긴 줄을 풀거나 감기가 편리합니다. 네, 얼레의 직경은 15에서 25cm, 길이는 30cm 정도를 하고 적당한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연이 높이 뜨면 바람을 많이 받게 되고 줄의 무게도 무거워지므로 연줄이 약하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줄은 가볍고 질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연줄이 이제 더 퀴시가 놀았을 때는 연줄이 어떤 줄이었나요?
1: 그냥 흰색 줄이었습니다.
0: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바느질 하는 그 실보다 약간 굵게 생긴 그런 하얀 실이었나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연줄을 혹시 그 낚싯줄 같은 그것도 사용하나요?
1: 아니요, 저는 그거는 처음이에요.
0: 그러면 기본상 다 이쪽의 줄을 사용하는 건가? 그러면 네. 우리가 그 종자를 만들 때 매는 좀 굵은 그 실이 있잖아요. 아마 그것 비슷한 줄인 것 같습니다. 하얀색으로 된 거.
1: 네. 네. 근데 그 줄에 대한 기억은 사실 많이.
0: 그래요? 그냥 연 모양만 기억이 나고.
1: 맞습니다.
0: 네. 네. 연 날리기는 일반적으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줘야 날리기가 좋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이걸 그 하기 좋은 계절이 아마 뭐 봄, 가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연 날리기는 그 봄, 여름도 괜찮고요. 가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0: 여름도 좀 바람 있는 날은 괜찮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날기 장소는 바람이 잘 불고 나무를 비롯한 장애물이 없는 벌판이나 운동장, 마을 주변의 더위 등에서 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날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서 할 수도 있는 놀이로서 편을 갈라놓을 수도 있으나 흔히 혼자 뛰우며 노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놀이 시간은 1시간 정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러면 연이 특별하게 잘 뜨는 날씨는 아마 바람이 한쪽으로 이제 아주 잘 불어주는 그런 날씨인가요?
1: 맞습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되는데 보통은 맑게 개인 날씨에 3에서 5m 정도의 바람이 불 때 제일 잘 뜹니다. 다시 말하여 얼굴에 바람이 부딪히는 정도로 느낄 때 깃발과 나뭇잎이 살랑거릴 정도로 약한 바람이 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연을 띄울 때에는 연줄을 4에서 5m 정도 얼레에서 풀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여 띄우면서 점차 연줄을 풀어줍니다. 연이 일정한 정도로 오르면은 연줄은 얼레에서 저절로 풀려나가면서 점차 높이 멀리 오르게 됩니다. 연날리기가 속는되면 연줄을 늦추거나 당겼다, 뭐 쳤다 하면서 연을 공중에서 곤두박질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0: 그러면 구체적인 놀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연날리기 놀이에서 흔히 하는 것은 높이 띄워 올리기라는 건데요. 바람결도 좋고 재간도 있으면은 연을 수백 메터씩 높이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로 연줄을 채고 낚는 기술이 있으면은 같은 연이라도 더 높이 띄울 수 있습니다. 연 높이 띄우기 놀이는 연줄에 표시된 길이를 보고 승부를 정합니다. 곤두박치기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연이 높이 오르면은 연줄로 재수를 피워 연이 비행기가 내리꽂이듯이 거꾸로 구추 내려오다가 되돌아서서 서서히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겨루기는 모두 그 어린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누구의 연이 이겼다는 것은 관중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연은 여럿이 한 곳에 모여서 띄우게 되므로 연줄이 서로 얽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 띄우기는 자연히 연줄 끊어내기로 번지게 됩니다. 연줄 끊기 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줄이 저절로 얽혔을 때 혹은 무정 얽혀놓고 하기도 합니다. 연줄 끊기에서 이기려면은 연줄을 낚아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연줄 또한 즐겨야 합니다. 연줄이 끊어지면 연은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연줄 끊기에서 지면 날아가는 연을 잡으려고 멀리까지 따라가기도 하고 신념하고 또다시 연을

0: 만들어 연주를 끊긴 놀이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1: 이렇게 연주를 끊어내면서 노는 놀이는 그 연이 좀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 네, 저처럼 이제 몇 년간 악교수 하던 연은 네. 그렇게 날려보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0: 저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좀 아까울 것 같죠. 그래서 네. 뭐 만드는 시간이 엄청 적게 든다든가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서 뭐 그 자리에서 네네네. 나누면서 할 때 이렇게 연주를 끊긴 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주를 끊긴 놀이보다도 사실은 좀 기교가 필요한 게 아까 이제 비행기가 내리꽂히듯이 네. 거꾸로 고추 내려오다가 되돌아서서 서서히 바람을 거슬러 오르게 한다는데 이게 좀 기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셨나요?
0: 아니요. 이거는 진짜 고난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연을 이제 그 날린다 하게 되면 계속 네. 실타래를 풀어줘야 네. 되잖아요. 점점 높게 맞습니다. 멀리 날아가니까. 네, 근데 이건 지금 당겨서 다시 내리꽂히게 하다가 다시 올라간다니까 너무 기적 같은 거. 네. 좀 네. 믿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좀 그래도 선수인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놀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연 날리기 놀이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0: 연날리기는 물체 비행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키우고 손재간을 익히며 정수를 풍부히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날리기는 낭만과 꿈을 안겨주고 인내력과 다양한 그런 의지를 단련시켜주는 좋은 놀이입니다.
1: 그래요. 또 퀴즈와 함께 조선족의 연날리기 놀이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놀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노래 한 곡 정도 이어드리고 지금 도규 씨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많이 갈려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예, 예, 목소리가 조금 쉬지 않았나요? 약간 카랑카랑한 소리가 지금 섞여서 들립니다. 저한테는. 잠깐 목을 쉬우고 저희가 이제 다시 연결하게 되면 또 계속해서 다음 놀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네, 연 날리기 놀이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연을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상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연 날리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 계속으로 마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연 날리기는 그냥 이게 별 뭐 기교도 없이 이제 바람에 따라서 하늘에 날려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원래는 이것도 사실은 좀 기교도 필요하고 연습도 해야 하고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방식이 꽤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을 것 같네요. 네, 잠시 음악 한 곡 이어드리고 네, 덕규 씨도 좀 이제 목을 쉬울 수 있게 시간 가져보시고요. 저희가 다시 전화 연결 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0: 네, 조선족민속코너 오늘은 앞에서 연날리기에 대해서 그 놀이 방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최덕희 씨를 연결해서 또 어떤 우리 조선족의 놀이 문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덕희 씨 다시 연결했습니다.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덕희 씨?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놀이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이번에는 번호 이어 맞춘이 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번호를 이어 맞춘다고요?
1: 네,
0: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놀이인가요?
1: 네, 이 번호 이어 맞추기 놀이는 그 먼저 놀이에 참가한 어린이들 모두가 빙 둘러앉은 다음 1번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어린이마다 번호를 정합니다. 번호 정하기가 끝나면 1번 어린이 시작하는 구령과 함께 재미나는 오락 오락회 시작합시다 하는 일을 합창에 맞추어 모든 어린이들이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손뼉 치기가 끝나면 1번 어린이가 1, 5 하고 큰 소리로 5번을 짚습니다. 이때 모든 그 어린이들은 두 손의 엄지 손가락으로 좌우를 가리킵니다. 다음 모든 어린이들은 손뼉을 두 번 치고 엄지손가락으로 좌우를 가리키는데 5번 어린이도 엄지손가락으로 좌우를 가리키면서 5, 7과 같은 자기가 짚고 싶은 어린이의 번호를 또 짚습니다. 7번 어린이는 또 다른 어린이의 번호를 부릅니다. 놀이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는데 이때 자기 번호가 불리웠는데도 대답을 미처 하지 못했을 때는 놀이를 계속할 수 없게 되기에 그 벌로 친구들의 요구에 따라 노래나 춤 특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0: 그러면 역시 이제 벌칙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노래와 춤이네요. 이 노래에서도.
1: 네, 맞습니다.
0: 네, 이건 그래도 좀 간단한 놀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놀이인가요?
1: 다음은 손 잡아당기기 놀이입니다.
0: 손 잡아당기기 서로 마주서서 잡아당긴다는 뜻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손잡아당기기는 두 사람이 맞서서 서로 맞잡고 힘을 조르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택견과 수박, 씨름이 널리 보급되면서 팔 힘을 키우는데 위한 이런 부분 운동으로 놀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놀이를 위하여 먼저 땅 위에 선을 그어 경계선을 만듭니다. 다음 온 힘을 겨루려는 두 어린이가 경계선을 가운데 놓고 오른발을 서로 마주대고 오른손을 맞잡았습니다. 왼손을 맞잡을 경우에는 왼발을 마주 댑니다. 손은 서로의 합의에 따라서 편리하게 잡았습니다.
0: 이 놀이는 어릴 적 자주 네. 한 놀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주 가끔 한두 번 정도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좀 서서히 떠올려 보니까.
1: 아, 저는 이거 체육시간에 했어요.
0: 아, 그래요? 어,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금을 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네. 힘센 아이들이 어쨌든 잘 잡아당길 수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아니면 좀 덩치가 작거나 그런 애들이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당기면.
1: 네, 맞습니다. 아. 이거랑 반대되게 저희는 이렇게 미는 놀이도 했어요.
0: 아, 미는 놀이. 이건 잡아당기기고.
1: 네.
0: 오, 그러네요. 그러면 손 잡아당기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놀이는 신호에 따라 마주된 두 발을 떼지 않고 마주잡은 손으로 밀거나 당겨 상대편을 넘어뜨리거나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놀이할 때에는 다른 손은 반드시 허리를 짚게 되어 있고 상대편의 몸을 다쳐서는 안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놀이 승부는 어떻게 가르게 돼요?
1: 네, 이 놀이가 점차 고조되면 선수들은 몸을 뒤로 젖히면서 상대편을 끌어오기도 하고 마주잡은 손을 내려 두르기도 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그러다가 먼저 발을 빼거나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상대방 쪽으로 끌어가면 진 것으로 됩니다.
0: 끌려가면?
1: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끌려가면. 손잡아당기기 놀이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로 다 놀 수 있는 놀이로서 팔, 다리와 어깨 힘을 키워주고 의지와 지혜를 키워주는 좋은 놀이 하나입니다.
0: 아, 그래요. 잡아당기는 것도 그 한순간이지 팍! 팍 힘을 주는 그런 순발력 좀 그런 것도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쭉 오래 밧줄 당기기처럼 오래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서.
1: 맞습니다.
0: 또 추억을 이제 하나 떠올리게 됐네요. 네, 다음은 어떤 놀이죠?
1: 네, 다음은 장치기 놀이입니다.
0: 장치기 놀이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저도 이건 처음에 알게 된 건데요. 어떤 놀이냐면은 이 오랜 옛날부터 청소년들이 즐겼던 민속 놀이 하나입니다. 장치기라는 이름은 긴 막대기로 치는 놀이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넓은 마당이나 보리밭 같은 곳에 기둥을 세워서 문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공을 만들어 작대기로 쳐서 공을 문 안으로 넣으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0: 공을 문 안으로 넣으면 이기는 놀이. 그러면 네. 이 장치기 놀이는 뭐 공도 필요하고 이제 작대기도 필요하고 이런 준비물이 좀 꽤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장치기 놀이는 작대기로 공을 치는 놀이입니다. 놀이를 위해서 공채와 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0: 네.
1: 공채는 1m 정도의 밤나무나 삼나무와 같이 굳은 나무로 끝이 구부러지게 하여 공을 치기 편리하게 만듭니다. 장치기를 위한 공은 소나무의 옹이가 있는 부분이나 고향나무, 박달나무 같이 굳은 나무를 둥글게 깎아서 만들면 됩니다. 이 밖에 수지나 굳은 고무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크기는 전구공만 하면 됩니다.
0: 장치기 놀이는 그럼 편을 갈라서 놓는 놀인가요? 아니면 혼자서도 네. 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편을 갈라 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놀이는 두 편으로 갈라 하되 한 편을 1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기 놀이는 놀이장 한가운데다가 표시한 시작점으로부터 서로 공을 빼앗아 각기 자기 편 결승선까지 몰아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놀이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 네. 놀이 방법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장놀이, 두 번째는 딴장놀이, 그리고 세 번째는 돌장놀이가 있습니다.
0: 직장놀이, 딴장놀이, 돌장놀이. 네. 이름이 네. 다 좀 생소한데
1: 네.
0: 네, 들어봅시다. 일단 혹시 또 네. 떠올릴 만한 추억이 있을지. 네, 직장놀이부터 그럼 들어볼게요.
1: 네, 놀이 준비가 되면 먼저 양편의 어린이들이 놀이장에 들어와서 자기 편 결수선까지 공을 빼앗아 몰아가는데 편리하도록 널려섭니다. 다음은 그 양편의 수장들이 놀이장 복판에 있는 구댕이 앞에서 와서 공채를 머리 위에 높이 올려 X자 모양으로 엇대고 마주섭니다. 다음 심판원이 공을 구댕이에 넣은 다음 공채를 공중에 올리던져 그 공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시작 신호로 합니다. 양편 주장들은 심판원의 공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놓칠세라 높이 들었던 공채를 내려 구댕이에 든 공을 다투어 꺼내어 자기 편으로 쳐보냅니다. 그러면 양편 선수들은 서로 공을 빼앗아 자기 편 결승선까지 몰고 가기 위한 겨루기를 진행합니다. 공채를 바로 세워 구댕이에 공을 꺼낸다고 하여 딴장놀이라고 합니다.
0: 그러네요. 딴장놀이는 어떤 놀인가요?
1: 네, 딴장놀이는 직장놀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놀이장에 나와 서면은 심판원은 마주선 두 주장들 사이에 공을 올리 던지는 것으로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공이 공중 높이 올랐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주장들은 공채로 그 공을 자기 편으로 쳐 넘기는 방법으로 겨루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직장놀이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여 공을 자기 편 결승까지 먼저 가져가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가운데서 이제 뭐 축구 심판원들이 네. 그 가운데서 볼을 이제 날려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공을 뿌려서 시작을 하네요.

0: 네, 근데 이게 조금 들어보면은 얘기가 좀 다른 게그 축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골문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기 편의 그 문에다가 넣어야 돼요.
1: 이게 딱 반대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돌짝 놀이는 또 어떤 형식인가요?
0: 네, 돌짝놀이는 시작 준비와 진행 방법은 직장놀이와 다름이 없으나 다만 주장들이 공채를 옆구리에 꼿꼿이 세워 그 마주서 있다가 심판원의 신호에 따라 주장들이 그 자리에서 몸을 한 바퀴 돌린 다음 구댕이는 공을 꺼내어 자기 편에 쳐 넘기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 놀이를 돌짝놀이라고 한 것은 그 주장들이 몸을 한 바퀴 돌린다는 데서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러네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뭐 공을 친다 하면 기껏해서 이제 다 아주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가죽으로 만들어진 볼 정도를 다루어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 그냥 한 손에 쥘 만한 아주 작은 그 고무공이 있긴 했었어요. 제가 막 기어 다니는 그 시절에 그걸 그 공을 손에 안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와 근데 이건 공채 공 이렇게 또 나무로 됐다고 하니까 공채가 그래서 저희 시절에는 이걸 놀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게 이제 고무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네, 이 밖에 또 다른 놀이 방법도 있나요?
0: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가 제일 많이 해온 놀이입니다. 장치기 놀이에서는 공이 놀이장 밖으로 나가거나 발, 손, 몸 등의 공이 닿으면 반칙으로 되어 상대편의 공을 넘겨줘야 합니다. 장치기 놀이에서는 이세 가지 겨루기를 다하여 승부를 정하는데 이것은 장치기 놀이의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놀이는 사철 아무 때나 할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넓은 풀밭이나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오름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장은 길이 40에서 50m, 너비가 30에서 40m 정도로 하되 놀이 인원과 장소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장의 벽판에는 공이 들어갈 만한 구댕이를 하나 파 놓아야 합니다. 놀이장의 양쪽에는 금을 그어 결승선으로 합니다.
1: 그러면 이 놀이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0: 예, 이 놀이의 목적은 용감성과 투지, 민첩성을 키울 뿐더러 운동 기능을 높이며 몸을 튼튼히 하고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리기 할때 심판원이 양편의 공채를 아무렇게나 한 곳에 모아놓게 한 다음 노래를 부르면서 뒤섞여진 채를 하나씩 좌우편에 갈라놓는데 다 갈라놓으면은 채 임자들은 자연히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치기는 나무공을 작대기로 치는 매우 상호적인 놀이로 정초에는 노래의 흥을 돋구고 시화 연풍을 빌기 위해 놀이에 앞서 지심박기를 하고 농악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군중들도 흥겹게 응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초가 아니어도 노동의 실참이나 평소에 무술을 익히기 위하여 넓은 마당 같은 데서 모여서도 즐겨서 놀았습니다.
1: 아, 무술을 좀 중시 여겼던 시기, 그 당시 놀았던 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놀이가 사실은 그냥 놀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심밟기를 하고 농악을 울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과정이 다 있으니까 아주 굉장하게 했던 예전에는 정말 크게 했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놀이라기보다도.
0: 네, 맞습니다.
1: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네, 조선족이 또 예전부터 이런 놀이를 해왔다는 거, 이런 문화도 또 갖고 있었다는 걸 오늘 또 최덕희 씨 설명을 들으면서 더 깊이 지금 깨닫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최덕희 씨와 함께 조선족의 연날리기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장치기까지 쭉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이 있었는지 정말 새삼 저도 놀라게 됩니다. 매 시간마다 설명 들으면서 최덕희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요람, 정성의 양로원 할매 할배 모여 온다네. 너희님들을 욕회하시라 춤 노래 배워주면서 소중한 여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으로 좋고 좋다네. 간호원 저마다 뿌리를 박은 요람, 노인들을 정성껏 모시는 이쁜 천사들, 친인마냥 건강채미로 체크도 하여 주면서 언제나 반겨 웃는 얼굴로 봉사한다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말로 좋고 좋다네. 참말로 좋고 좋다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해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배그만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 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해 그 격동의 세월이 더욱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에 기재된 차가운 글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마음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북 옛 항공학교인 신중국 최초의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민족의 항공 꿈을 열었습니다. 동북 항일 영군 전사들은 백산 흑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왕 역사 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어는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세계 단지 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용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 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 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마두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대경 전시 구역에서는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흑룡강성 무형문화재 마두금 음악 대표 전승자인 보홍성 씨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 룡말현운을 현장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서 전시 구역에서는 특색 호수 생선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치치할 전시 구역에서는 철판 위에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 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게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과 무역 종사자들이 할빈을 찾아 관광, 협력 상담, 친인척 방문 등을 이어가며 중로 문화 및 경제 무역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 출국 세환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환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세환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환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환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화, 수분화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환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 약 1,500건의 출국 세환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환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로 양국 6개 도시 간의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이른 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식은 8월 8일 흑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황 없이 거실을 나와 넋이 나간 듯 맥없이 계단을 내려오던 료춘홍은 책을 한아름 안고 구빈더리를 돌아서는 한 젊은이와 부딪힌다.
1: 미안합니다, 유과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건 다 한석이가 즐겨보는 책들이야.
0: 젊은이는 책들 속에 있는 한 액자를 주워들고 료춘홍 앞에 내어 보인다.
1: 에? 이건 유과장, 이건 한석이 초상화지요?
0: 액자 속에는 한경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2: 그런 건 알 거 없고.
1: 예.
2: 자식들을 쓴 게라고 나왔어.
1: 알겠습니다.
2: 에, 이봐, 둘이 와서 이거 주워. 빨리. 서둘러. 제자리에 갖다 놔.
1: 네네.
0: 젊은이들이 책을 주워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자 류초농은 손에 쥐었던 액자를 들여다본다.
2: 아직도 두고 있네.
0: 다시 시선을 집쪽으로 향하는 류초농의 얼굴엔 표독스러운 표정이 어린다. 한목진은 침대 머리맡에 놓은 이불에 기대어 두 손을 깍지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다. 손에 공기를 들고 한목재 방에 들어선 진혜화는 곧바로 침대에 와서 걸터앉는다.
2: 목지야, 자, 죽 먹자. 금방 한 거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해줄게.
0: 진혜화가 막 숟가락으로 손에 든 공기 음식을 드는데 집에서 일을 보는 아줌마가 방에 들어서더니 창문을 열어젖힌다.
2: 아줌마, 닫아요. 애 감기 걸려요.
3: 네.
2: 목지야, 너 엄마한테 말 좀 해봐. 뭐가 먹고 싶은지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너 정말 엄마 가슴에 못 박는 거나 다름이 없어. 아들.
4: 다 나가세요.
0: 집안에 사람이 들어서도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바로 앞에 앉은 어머니 진혜화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한목지가 눈을 내리뜬 채 입을 연다.
2: 그래, 그래. 나갈게. 나갈게.
0: 한목지의 말에 진혜화는 잠깐 무엇에 맞은 듯 멍해 있더니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한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띄우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줌마와 어머니가 방에서 나갔지만 한목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한 자세를 유지하며 요지부동이다. 울퉁불퉁한 산길로 버스 한 대가 들까불며 달리고 있다. 버스에 앉은 승객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그 속에는 한목재 여자친구 유가도 있다. 자창밖의 푸른 산 쪽으로 시선을 돌린 유가의 눈앞에는 사고가 생긴 날의 전경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당시 한목재 귀상을 축하해 지식 청년들이 모여앉아 축하 방법을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을에 걸려있는 나팔에서 다급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5: 양도성이 불이 났습니다! 불 끄라십시오! 불 끄라십시오!
0: 불이 났다는 말에 지식 청년들은 저마다 물통을 하나씩 들고 대문 밖으로 나온다. 그러나 불이 난 양도장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문 앞을 나선 그들은 어디로 갔으면 좋을지 몰라 몰켜서서 우왕좌왕이다.
1: 어느 쪽이야?
2: 어느 길을 가면 돼요?
0: 조금 뒤처져 물통을 들고 사람들 속을 비집고 넌 한목진. 잠깐 동안 앞을 살피더니 곧 판단을 내린 후 방향을 결정한다.
5: 이쪽으로 가자!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0: 정조장과 가까운 곳으로 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달려온다. 순간 한 처녀가 활활 달아오르는 불을 보고 놀라 소리친다.
3: 불이다! 앞에 불이 났어!
4: 어디? 마을 양조장이야! 빨리 가보자!
3: 아, 가지마! 위험해!
4: 너희 빨리 가서 알려! 빨리!
3: 알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다른 사람들은 마을로 돌려보낸 종사자로 얼로 양조장 쪽으로 달려간다. 이때 마을을 떠난 지식 청년들이 양조장에 도착한다. 사람들은 물도 뿌리고 사비며 빗자루로 불을 쳐보지만 워낙 마른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이라 불길이 순식간에 지붕까지 덮치는 바람에 손에 있는 더구들로 불을 꺼기엔 역부족이다. 불길에 살피던 한 목지가 농장장을 찾는다.
6: 농장장! 농장장! 돌이 너무 세서 목을 끊었습니다. 이 안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데 동바람엔 큰일입니다. 모두 철수합시다.
7: 그래, 철수하게! 철수! 철수하게!
6: 다들 철수하시오!
7: 빨리 철수하오!
0: 철수하란 말에 사람들이 공구를 든 채로 양조장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이 순간 양조장 안으로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제일 처음으로 화재 현장에 도착해 양조장 안에 사람이 있는가 살피러 들어갔던 종사손이 그만 솟구치는 불길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갇히고 만 것이다.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 화재 현장을 떠나던 한 목지와 농장장과 몇몇 청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선다.
6: 목지야! 어디 가? 아니, 사람이 있는데 구해야지!
7: 저 사람이 어디 구해?
0: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한 목지는 곧바로 양조장으로 달려간다. 그러는 한 목지를 라종다리 붙잡는다.
6: 자! 물을 끼워줘! 자, 물 가져와! 물 끼워줘!
0: 한목지의 말에 라정달은 물통에 담긴 물을 한목지가 입고 있는 소못에 끼워.
6: 조심해!
0: 한목지가 젖은 소못을 걸치고 불 속으로 뛰어들자 라정달과 유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품치며 솟아오르는 불길을 조시한다. 시간이 지체된 탓인지 불길에 걸상이며 지벽들이 다소 무너진다. 한편 불길에 무릅쓰고 집안으로 뛰어들어간 한목지는 솜저고리를 머리우로 덮어쓰고 애타게 종사손을 찾는다.
6: 어디요? 어디입니까? 소리 질러봐요!
4: 살려주세요!
6: 저기요, 진정해요! 구하러 왔어요!
4: 살려주세요!
0: 드디어 종사손을 발견한 한목지는 자신이 쓰고 있던 솜저고리를 종사손에게 씌워준다.
6: 아니, 네가 입소! 아니!
0: 바로 이 순간 곡다란 대들포 하나가 면바로 한목지 어깨를 치고 떨어진다. 한목지한테서 소못을 받아 덮어쓴 종사손이 앞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자 유가를 비롯한 한 무리 사람들이 급히 마중 나온다.
8: 괜찮소?
6: 목지야! 빨리 나 목지 가져!
0: 이 시각 한목지도 거의 문까지 다가오고 있다. 밖으로부터 불기둥이 확 한목지한테 덮친다. 그 바람에 한목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밑통이 다 탄 집기둥 하나가 넘어지며 면바로 한목지의 오른쪽 정갱이를 치고 두동강이 난다. 한목지가 쓰러지는 걸 본 라정달과 세 청년이 달려가 한목지를 업고 나온다. 그들이 막 양조장 건물을 벗어나는데 뒤로부터 폭탄이 터지는 듯한 횡문이 들려온다. 라정달에게 업혀오는 한목지를 바라보는 유가의 얼굴엔 긴장나고 초조한 빛이 있다.

0: 한옥진의 집이다.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두 눈만 껌뻑이는 한목진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다. 마을 대대 사무실. 종사존이 찾아온다. 마침 사무실에는 농장장이 홀로 앉아있다.
1: 누굴 찾소?
2: 누가 농장장이에요?
1: 나요.
2: 농장장님, 알려주세요. 물속에서 사람 구한 한목지가 어느 병원에 있어요? 병문안 가려고요.
1: 처녀는 누구요?
2: 정사전인데요. 제가 바로 물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1: 처녀, 처녀 때문에 큰일이 났어. 처녀가 큰일을 쳤다고. 내 말 듣소. 안 가는 게 좋을 거요. 조용히 두고 보다가 다시 보기요. 들었소?
2: 그분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떠는지 가보려고요.
1: 말하는 거 보니 그래도 양심은 있군. 얘가 처녀를 찾을 일도 아니오. 돌아가.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고. 가보 가보. 난 바보. 어?
0: 농장장은 더는 상대하기 싫다는 듯 종사존에게 눈길도 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한다. 문 쪽으로 향하던 종사조는 다시 돌아서서 농장장에게 볼분 소리를 한마디 내뱉고는 휙 돌아서서 밖으로 나간다.
2: 알려주지 않으면 찾아가겠어요.
0: 골목 어구로부터 대야며 입을 찜이며 가방을 양손에 들고 멜가방까지 맨 유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골목을 돌아선 유가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한목진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손에 들었던 짐들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다.
3: 갑니다.
0: 초인종 소리에 가정부 아줌마가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다.
4: 누굴 찾소?
2: 아줌마.
4: 유가 처녀 맞지?
2: 네.
4: 자, 들어오게 어서. 진지 누가 왔나 보세요.
0: 찾아온 사람이 유가인 걸 확인한 정아주마는 반갑게 맞아준다. 정아주마는 유가 대신 짐을 들어주며 그를 이끌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2: 아주머니.
0: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진혜화는 거실에 들어선 사람이 유가인 걸 확인하자 일어서며 반갑게 맞아준다.
4: 어머, 유가야, 여긴 어떻게 왔어?
2: 아주머니.
4: 그래, 아줌마 마실 거 가져와요.
2: 네네. 아주머니.
4: 응?
2: 묵지다리는 어때요?
0: 진혜화가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소파에 앉는다.
2: 아주머니, 여기서 묵지를 덜보겠어요. 우린 약속했댔어요. 시내로 돌아오면 결혼하자고요.
4: 내가 정말 망태기야. 이건 안 될 소리야. 나와 묵지 아버진 네 아버지와 오랜 친구야. 넌 내 친딸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 일생을 망치게 하겠어. 안 돼.
2: 제가 원해 사는 거예요.
4: 우리가 그럴 수 없어. 묵지도 반대할 거고.
2: 제가 직접 말할게요.
4: 가지 마. 솔직히 말해줄게. 묵지는 한쪽 다리를 잃었어. 가지 마.
0: 한목지를 찾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선 요가는 진혜화의 말에 굳은 듯 그 자리에 멍에 서 있는다. 급기야 그의 두 눈에 이슬이 맺히더니 눈물이 두 벌을 타고 흘러내린다.

0: 러금으로 둘러싸인 큰 길이다. 옥수수며 감자를 그물에 담아 가슴에 꽂게 하는 종사손이 길을 재촉하고 있다. 종사손이 병원에 도착해 옥수수며 감자를 품에 안은 채 처치신랑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한 간호원이 그를 발견하고 부른다.
1: 이봐요, 이봐요. 누굴 찾아요?
2: 뭐냐면 한목지라는 환자를 찾아요.
1: 한목지?
2: 네,
1: 한목지라고 했어?
2: 어, 한목지 한석의 아들인데 며칠 전에 나를 절단했어.
1: 뭐라고요?
2: 다리를 잘랐다고요.
1: 다리를 자르면 그럼 어떻게 걸어요?
2: 아유, 걷기는 못선 목숨도 겨우 건졌는데.
1: 지금 어느 병실에 있어요? 데려다 줄래요?
2: 병실에요?
1: 네.
2: 아유, 벌써 나갔어요. 퇴원해서 집에 갔다고요.
1: 집이 어디예요?
2: 아유, 그건 우리가 석이네 집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한석이를 찾아?
0: 바로 이때 의사 사무실에서 나오던 류춘옥이 간호원과 종사손의 대화를 듣고 그들한테로 다가온다.
1: 저요.
2: 누군데? 왜 한석이를 찾아?
1: 한목지를 보려고요. 영웅을 만나려고요.
2: 목지를 만나겠다고? 둘이 무슨 사이인데?
1: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2: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만나?
1: 절 구해줬어요. 우리 마을 양절장에 불이 났을 때 절 구해줬어요. 고맙다는 인사나 하려고요. 한목지한테 데려다 줄래요?
2: 마법소사, 그게 너였어? 너를 구하려다 목지가 다리를 잃었어. 알기나 해? 너 때문에 한석이네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졌어.
1: 그래서 보러 가려고요. 집에서 몰래 뛰쳐나왔어요. 한목지한테 데려다줘요.
2: 웃기네. 내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한석이네 집에 데려가.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더럽게. 말도 안 돼. 안 돼.
1: 아니, 제발, 제발 부탁할게요. 한 번만 만나보면 돼요.
2: 이러자, 네 이름을 알려줘. 내가 목지를 만나면 꼭 전해줄게.
1: 전진공사 수수촌에서 왔어요. 아버진 정덕은이고 오빠는 정성이에요. 우리 가족에서 고마워해요. 저를 구해줘서.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하세요. 이건 다 목지를 주는 거예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집에 가야 돼요. 늦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2: 이봐, 허둥대지 말고 이름이 뭔지 알려줘야지.
1: 정사전.
2: 정사전?
0: 정사선이 품에 안고 있던 물건들을 류춘옥에게 넘겨주고 허둥대며 병원 밖으로 달려나가자 얼결에 물건을 받아든 류춘옥은 정사선의 이름을 되뇌인다.
2: 정사선?
0: 드라마 인생향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지의 집 요가는 진해화가 그토록 말리지만 끝내 2층 한목재 방으로 온다. 요가가 살며시 한목재 방문을 열고 빼꼼히 안을 들여다본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목재를 보는 순간 요가는 왈칵 서름이 북받쳐 한목재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다시 문을 닫는다. 요가의 등 뒤로 다가선 진해화는 요가를 한목재 방문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간다.
1: 됐어. 죽게 내버려둬. 걱정하지 마. 상한 건 이젠 별 문제 없어. 우리가 잘 보살필 거야. 응? 자, 됐어. 그만해. 어? 네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목지는 괴로울 거야. 한동안은 목지가 혼자서 조용하게 있게 해야 돼. 몸의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심해. 또 자극을 받으면 안 돼.
2: 응? 네. 아버지 문제 때문에 전 귀성할 가능성이 적어요. 농장장은 우리 둘을 생각해서 저보고 목지를 보살펴주라 했어요. 그러니 이번은 출장인 거예요.
1: 어쩌다가 시내에 돌아왔는데 푹 쉬다가 가.
2: 네.
0: 진해화가 요가를 데리고 요가의 짐이 놓여져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거기엔 정아줌마가 기다리고 있다.
1: 묵지는 너도 잘 알잖아. 아주 강한 아인데 이번에 심하게 다쳤어.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조용하게 몸조리하게 하자.
2: 네.
1: 어디서 자?
0: 잠깐 육아의 짐을 일별한 진해화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묻는다.
2: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잠시 있을 곳을 찾아야겠죠?
3: 아이고, 찾기는 무슨, 여기 있어. 정년인 공장에 있고 집에 방이 많은데 거의 다 비어있어.
0: 말을 하며 진해화의 눈치를 살피던 정아줌마는 굳어진 진해화의 표정을 보더니 슬쩍 자리를 피한다.
3: 그럼 가볼게요. 무슨 할 일이 없는지.
2: 사실 우리 집도 있는데 비워둔 지 너무 오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럼 얼른 가봐야지. 우리가 도와줄 게 있으면 나와 아저씨한테 말해. 사양하지 말고.
2: 네.
1: 조심해서 가. 잘 가.
0: 진해화가 선 자리에서 요가를 눈바람하고 있는데 정아줌마가 행조 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진해화의 등 뒤로 다가온다.
3: 요가 갔어요? 아이고, 애가 밥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1: 아줌마, 아줌마는 어른이고 우리 집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다시 모셔왔어요. 헌데 이 상황에는 아셔야죠. 아줌마, 할 말 못할 말을 가려해야지 막 하면 안 되죠.
3: 아, 제 생각엔 요가와 묵지는 중마 거우이고 어릴 때 혼사까지 정했으니.
1: 혼사를 정했다니요? 본건 풍습이에요. 장난한 것 같고 진짜로 여기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걔 아버지는 아직도 반동학술 권위인데 누가 감히 가까이 해요?
0: 한편 한병선은 직접 공장으로 찾아가 공장의 상황을 요약한다. 왕공장장이 한병선의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상황을 회고한다.
4: 한석이, 공장의 기술 전문가들이 다 외양간에 갇혀서 기술에서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공장엔 정식공들은 말 안 듣고 임시공들은 기분이 없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5: 그럼 농촌에 내려간 기술 전문가들을 모셔오면 이런 공장의 상황이 달라질 거란 뜻이요?
6: 저야 그런 말을 못하지요.
5: 그래서 내가 하자소. 아, 지금으로 봐선 임시공이 생산의 주력군이 됐구만. 아, 이 몇 년 임시공 채용 문제는 그냥 해결이 안 됐소?
6: 하석이, 그건 윗분들이 잘 알겠죠.
7: 아유, 나가요, 나가. 어? 불을 지피는데 빨리 나가요.
0: 골목 제일 안쪽에 자리 잡은 한 집으로부터 농촌에서 올라올 때 가져온 이불짐이며 대야며 가방들을 든 육아가 쫓겨나고 있다.
7: 이게 그쪽 집이라는데 나 여기서 7, 8년 살도록 왜 전해를 처음 보죠?
0: 양태머리를 길게 다 늘어뜨린 한 여인이 육아를 대문까지 쫓아낸 후 불을 붙인 물통만한 풍로를 들고 나와 대문 문턱에 기대고 앉아 부채질한다. 그 바람이 대문 앞이 온통 연기로 가득하다.
7: 아니, 우리 집이 확실해요. 농촌에 내려가 오래 있었어요. 아, 여기 증명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똑똑히 적혀 있어요.
8: 올해 귀성 청년이 적어도 7, 8천 명은 되겠는데 아, 그 사람들이 다 종기장 들고 와서 집을 내놓으라면 아, 우린 다 길바닥에 나 앉아야겠네.
7: 아니,
0: 여인은 육아가 건네준 증명서를 받아서 보지도 않은 채 풍로 안에 넣어버린다. 이에 기겁한 육아가 다가가며 소리치자 여인은 불쑤시개로 증명서를 풍로 안으로 쑤셔넣는다. 그 바람에 종이로 된 집 증명서가 순식간에 다소 제로 된다.
7: 이건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8: 몇 글자 갈겨놓고 증거라니? 누구 속이려고? 이게 그쪽 집이라고? 아, 그럼 소리쳐봐요. 누군가 대답하면 그렇게 할게요.
0: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한 젊은 남자가 집 문 앞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본다. 그가 바로 이 울 안에서 살고 있는 호용이다.
7: 나도 이러기 싫어요. 그저 머물 것이 필요해서 그래요.
8: 그럼 다리 밑에 가서 자면 되겠네요.
0: 울먹이는 요가의 말에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한 발쯤 밖으로 나와서서 두 사람을 본다. 이때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울 안으로부터 대문 쪽으로 나온다. 그가 호영의 엄마다.
9: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건국댁 무슨 풍덕불을 이렇게 피워. 아이 연기가 뽀얗네. 우리 대영이가 연기 때문에 잠도 못 자 금방 예약을 하고 왔는데.
8: 아유 아주머니 요즘 날씨가 습해서 석탄에 녹이가 찼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아유.
0: 호영 엄마의 말에 건국댁이라는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풍로를 집어든다. 이때 문 밖에 서 있던 남자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건국댁이 풍로를 들고 울 안으로 들어가자 대문 앞까지 나온 호영 엄마는 조섬조섬 짐을 주워 들고 오는 요가에게 말을 건다.
9: 저기 처녀, 연기가 새까만데 우두커니 서서 뭐해?
0: 호영 엄마의 말에 고개를 든 요가는 가까스로 울음을 참으며 짐을 들고 자리를 뜬다. 시정부 청사. 량손이 본병을 든 류춘홍이 아래층에 있는 회의실로 향한다. 회의실에 이른 류춘홍은 회의실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선비사를 부른다.
10: 선비사.
11: 네?
10: 어느 전 회의했는데 물이라도 따라야지.
11: 원성인 없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10: 그래?
11: 네.
10: 그리 심각해? 왜 싸우는데?
11: 한석이께서 겪고 임시공을 정시공으로 넘기자고 우겨서 로성이가 혈압이 올라가서 방 몇까지 드셨습니다. 한석이 성격에 걱정입니다. 누구 체면도 안 봅니다.
10: 그렇구나. 정말 그런 거라면 안 말리는 게 좋겠어. 한석이는 100% 일을 성사시킬 거네.
11: 그거 왜요?
10: 자네 몰라? 한석이 딸도 임시공이네. 다 정식공이 되면 정연이도 철밥통이 생기는 거야.
11: 그런 거라면 직접 딸한테 지표를 얻어주면 되죠.
10: 선비서, 정치를 너무 모르는구. 직접 딸을 정식공으로 만들면 드러내놓고 연줄을 타는 거 아닌가. 확실한 뒷거래지. 어? 방금 뒷거래를 한 노동국 국장을 처벌해서 긍정적인 형상을 수립했는데 한석이가 스스로 재발등을 깰까? 지켜보게. 정식공으로 넘기는 통지가 바로 내려올 거네.
0: 시골의 흙집들 사이로 순자란 젊은이가 밧줄로 두 팔을 꽁꽁 묶여 끌리고 간다. 겁을 잔뜩 먹은 순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그 뒤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12: 사람이 왜 이래? 부르시다니! 나쁜 자식! 사람이 죽을 뻔했어!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바로 놔! 와라!
13: 제발 내 말 들으라고! 내가 안다고!
0: 순자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저 멀리 자로 재인 듯 각인하게 다듬어진 밭에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점점 하늘가로 내려앉기 시작하는 노을을 노래하듯 들에서 새들의 지저귐이 자지러진다. 한목진의 집. 길치어에 앉은 한목진은 거울을 마주한다. 흰 적삼에 스웨터를 깔끔하게 받쳐 입은 한목진은 퇴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한편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유채밭 사이의 오솔길로 유가가 걸어가고 있다. 발을 뻗어 유채꽃을 쓸던 유가의 손이 유채밭과 오솔길 사이에 박은 말뚝에가 닿는다. 말뚝을 잡고 걸음을 멈춘 유가는 논뿌리 시계 뻗어있는 유채꽃들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긴다. 한목진의 집. 스웨터 안에 입었던 흰적삼을 벗고 다시 스웨터를 입은 후 손으로 머리를 빗어 다듬는 한목재 눈앞에는 농촌에 있었던 한 전경이 떠오른다. 별판에서 일하던 옷차림 그대로인 한목지가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읊고 있다.
14: 손가락으로 하늘 끝까지 밀려가는 파도 가리키며 손바닥으로 태양을 떠올리는 바다를 받쳐들고.
0: 사람들 속에 서 있는 요가는 시종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흠모의 눈길로 한목지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화답하는 듯 한목지 역시 가끔 유가에게 눈길을 조며 미소를 보낸다.
14: 새벽빛 끌고 오는 따뜻하고 고운 붓으로 어린 내의 필체로 써놓으라. 미래를 믿어라!
15: 미래를 믿어라!
0: 병원이다.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손으로 절단된 다리를 어루쓸던 한목진은 결심한 듯 한쪽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들이우고 가지런히 놓인 신발에 왼발을 가져간다. 한목진은 드디어 오랜만에 신을 신고서지만 균형감을 잃고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만다. 얼마 후 다시 침대에 누운 한목재 머릿속에는 다시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유채밭 사이의 난길로 한무리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온다. 그 속에는 한 자전거를 탄 한목지와 유가의 모습도 보인다. 잠시 후 나란히 걸으며 함께 유채꽃 한목금을 바쳐든 한목지와 유가는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에 젖어있다. 한목재 눈앞에는 요가와 함께했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들이 아름답다. 자부심이 강한 한목진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락담 끝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도피하려 했다. 세월은 흔적 없이 무정하게 흐르기만 한다.
16: 어머니, 아버지!

0: 한정윤이 초조하게 구급실란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 구급실에서 나온 의사가 구급실 문 옆에 놓인 장의자에 앉아있는 한병선과 진혜화 앞으로 다가온다. 의사의 등 뒤에 선 정윤이 앞질러 묻는다.
1: 선생님, 오빠 괜찮아요?
2: 한석이, 걱정 마세요. 큰일 없으니 내일이면 퇴원해도 됩니다.
3: 아, 그래, 그래.
2: 한석이, 그럼 가볼게요.
3: 아, 그래, 수고했어.
4: 예.
1: 네?
4: 두 사람 잘 들어요. 집에 가서 목재한테 누구도 뭐라 하지 말아요. 들었어요?
0: 생명이 경각을 다투는 한목재에 대한 걱정에 못지않게 한목지가 자살을 했던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걸 좋아하는 진혜화가 못마땅한 듯 한병선은 진혜화의 말에 대답도 하는 채 밖으로 나가버린다.
4: 너 들었어?
1: 네.
0: 남편의 태도에 불쾌한 진혜화는 공연히 옆에 서 있는 딸 한정연에게 눈을 흘긴다. 엄마의 화가 난 표정에 떨떠름에 난 한정연은 생각할 사이도 없이 머리를 끄덕인다.
1: 아네.
0: 다시 돌아앉은 진혜화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시공안국 료원 파출소. 라정달이 풀익삭 죽은 순자를 부축해 파출소를 나오며 그를 위로하고 있다.
2: 순자, 괜찮아. 걱정 마. 집에 가자.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어.
5: 왜 저렇게 됐지?
2: 조심해.
0: 파출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며 근길을 오가는 행인들이 순자에게 이상한 눈길을 보내며 소곤댄다.
5: 저 사람이 양수장에 불을 질러대. 사람이 죽을 뻔했대.
6: 정말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2: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 아니야, 너 아니야.
6: 나 아니야.
2: 가자.
6: 나 아니야.
2: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6: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0: 집안으로부터 부랴부랴 뛰어나온 한정연은 정원을 지나 대문 앞으로 다가가 철대문을 열어젖긴다.
1: 갑니다.
0: 그러자 대문 앞에 서 있던 진혜화와 운전기사가 휠체어에 앉은 한목지를 밀고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한정연이 급히 기사의 손에서 휠체어를 받아준다.
1: 내가 밀게요.
4: 자네 가보게.
0: 진혜화와 한정연이 한목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정원 안으로 들어가자 기사가 밖으로부터 대문을 닫는다. 거실에 들어선 진혜화는 소파에 앉은 남편 한병선을 보고 아른치한다.
4: 여보, 먼저 오셨네요. 조심해.
0: 허나 진혜화, 한목지, 한정연 세 사람을 등지고 앉은 한병선은 웬일인지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 아무런 대꾸도 없다. 드라마 인생향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백엄한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 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동북 항일 영군 전사들은 백산 흑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왕 역사 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은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색의 단지 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영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 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마두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대경 전시 구역에서는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흑룡강성 무형문화재 마두금 음악 대표 전승자인 보홍성 씨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 룡말현운을 현장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서 전시 구역에서는 특색 호수 생선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치치할 전시 구역에서는 철판 위에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 출입국 변경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 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계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과 무역 종사자들이 할빈을 찾아 관광, 협력 상담, 친인척 방문 등을 이어가며 중로 문화 및 경제 무역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 출국 세환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환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세환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환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환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하, 수분하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환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 약 1,500건의 출국 세환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환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로 양국 6개 도시 간의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이른 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식은 8월 8일 흑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3번째 시간입니다. 숙하는 모본 단 이불위에 엎드려 뚱뚱한 몸집을 움찔거리며 굴적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무리를 쳐들고 왕간지를 바라보며 자기를 달래주기를 고대하였다. 왕간지는 봉당을 거닐며 담배를 한 대 두 대 연방 붙여 물었다. 이윽고 그는 담배를 내던지고 불을 훅 불어 끈 후 구두리에 뛰어올랐다. 숙하는 기뻐서 인차 몸을 일으켜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왕간지는 그를 탁 밀치며 찰싹하고 뺨을 한 대 갈겼다.
1: 다 너 때문에 일을 망쳤어.
0: 왕간지는 푸르딩딩해서 꽥 소리쳤다.
1: 누가 너보고 할 일 없이 사단이라고 했나?
2: 어? 누가 사람에게 맞다들일 줄 알았나요? 내가 남고 싶어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신이 떠나간 이튿날 밤에 한참 자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붙고 사람들이 고아돼서 난 그만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 꼼짝도 못했어요. 팔로군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1: 상기도 대답질이냐? 함부로 싸다니지 말라고 당부하지 않았나? 그래 있었어?
2: 난 그 방에 갔죠. 누가 그 여자가 어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0: 그는 왕간지가 속이 풀린 듯 맥없이 풀썩 주저앉는 것을 보고 소리를 크게 내어 엉엉 울었다.
2: 날 죽여요. 하지만 공산당과 맞설 방법은 생각지도 않고 날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
0: 왕간지는 진정하였다. 그는 얼굴 근육을 푸들거리더니 거센 숨을 푹 내쉬었다.
1: 그들이 눈치챈 것 같아. 그 두 녀석이야말로 진짜 밥통이지. 왕장 쇠마저 죽이지 못했으니.
0: 그는 기분이 울적하여 번데머리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화색을 띄우며 숙화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1: 미안하게 됐네. 아? 귀염둥이, 당신만 억울하게 나무랐구만. 날 탓하지 마라. 다 우리 일을 위해서야. 넌 몰라. 다른 사람과 마주쳤으면 몰라도 방정맞게 그 수영과 맞다들렸거든. 걔는 헐찬지.
0: 숙화는 눈에 눈물을 담고 해쪽 웃으며 동그란 작은 입이 뾰로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듯 종알거렸다.
2: 그까지 애숭이가 뭘 대단하다고 그래요? 난 당신 같은 당당한 큰 인물이 시골뜨기 계집을 두려워한다고는 믿지 않아요. 방금 당신의 그 모양을 보면 나를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아, 빨리 누워 자자요.
1: 무슨 소리?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잡아먹을 수 있겠나? 당신은 언제 보나 잠이 모자라는 건. 좋아, 좀 자자. 아, 나 이따가 또 할 일이 있어.
0: 왕간지는 오래전부터 흉계를 짜놓았다. 그는 행디 어머니와 왕장세가 어머니를 구원하는 일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날로 믿을 수 없게 된 그들을 냉큼 죽여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 자신도 말려들어 벗어나지 못할까 봐 겁이 났던 것이다. 그는 좋은 기회를 노려 제 패거리들을 시켜 왕장세를 밖에서 죽여치우려고 시도하였다. 그 나약한 여인을 없애기는 더욱 쉬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집에서 죽이면 왕간지 자신도 피할 길이 없이 말려들 것이므로 남의 손을 빌어 해치는 개교를 꾸미고 그들의 사통관계를 소문내었다. 그는 비록 해방된 지는 몇 년 잘 되지만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간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가지 악에서도 음탕이 첫째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소문만 퍼지면 반드시 사람들이 격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일을 알까봐 겁을 내는 행디 어머니에게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고 문제를 세우려 한다고만 하면 틀림없이 망신하는 것이 두려워 죽는 길을 택할 것이며 더는 감히 어머니와 같은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하러 나다니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간지는 오산하였다. 그는 행리 어머니가 고통이 절정에 다다를 때 다른 마음을 먹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공산당 간부들이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여 일반 사람들마저도 거의 수군거리지 않게 될 줄은 더욱 상상 못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행리 어머니가 망신당하는 것이 두려워 감히 대문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왕간지가 한창 새로운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때 천만 뜻밖에도 그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수연이가 나타났으며 숙화까지 그에게 맞다 들렸다. 이에 그는 정수리를 한 몽둥이 얻어맞은 듯이 일이 재미적다는 예감을 가지게 되었다.
2: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선 쓰려고 해요?
1: 감시만 잘하면 그 둘은 얼마 동안은 감히 말을 내지 못해. 당신은 내일 떠나야 해. 난 녀석연에게 내일 새벽 망가골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풍수연이를 일찌감치 죽여치우라고 알려주겠어. 모험을 하더라도 그를 없애버려야지. 상급의 이도를 봐서 정 발붙일 수 없으면 철수하겠어. 이어 보물등이야. 날이고 밝겠구나. 약속 시간이 다 됐다. 난 무전결속하러 가야 해.
2: 뭘 그리 급해해요. 달기 밝음 첫 회를 쳤는데.
0: 숙하는 아양을 떨며 왕간지 목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2: 하마는 시간을 두고 하필 따뜻한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 이때에 약속을 할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1: 내 100번도 더 말하지 않았나? 날이 밝을 무렵에는 사람이 없어서 탈로 되지 않는다고.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 해. 행리 그에도 집에 있는데.
0: 행리는 몸을 뒤척이며 어린애들이 사탕을 먹은 후 단맛을 간빨듯이 침이 발린 얇은 입술을 쩝쩝 다셨다. 그는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입가를 살짝 오므리며 웃었다. 두 벌의 매화꽃 같은 보석애가 펴오고 귀뿌리가 얼마간 화끈거렸다. 창문이 아직도 어슴푸레한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으나 잠들지는 않았다. 먼 곳에서 딸기 회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저녁 그는 돌아와서 집엔 얼마 있지 않고 인차 덕강이 집으로 달려왔다.

0: 자기 집에 대하여 그는 날이 갈수록 서먹서먹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더욱더 우울하고 침묵만 지키는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아버지 왕간지는 억지로 낯가죽만 푸들거리는 가짜 웃음만 지울 뿐이다. 이것은 그에게 불쾌하고 역겨운 감을 가져다 주었다. 어릴 때부터 그를 데리고 놀았고 그의 존경을 받아오던 왕장쉐마저도 놀란 양처럼 당황망조한 친색을 띠고 있어 그는 몹시 기분이 온짢았다. 행리는 크고도 화려한 이 저택이 덕광인의 나지막한 초가집에 비해 너무나도 공허하고 음침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초가집 안은 얼마나 따사롭고 행복한가. 그는 한 걸음에 거기로 달려가서 영원히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행리는 방금 꿈속에서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행복하고도 수줍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꿈속이란 것을 까맣게 잊고 정말 덕광이와 함께 한 쌍의 용감한 새 마냥 험산 중령 위에서 넓은 바다 위에서 눈보라 속에서 홀홀 날다가 꽃이 만발한 푸른 가지에 같이 내려앉아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짙은 꽃향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꽃기어 닭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눈을 뜨고 보니 창문이 푸릉푸릉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불이 나게 일어나 옷을 입으며 생각하였다.
1: 빨리 일어나야지. 그가 입대하던 그때처럼 찾아올 때까지 일어 못 나면 안 돼. 그땐 어렸지만 지금은...
0: 행리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생각하였다.
1: 아침에 일찍 떠나야 학교에 돌아가서 오늘 공부하지. 엄마 방에 가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와야겠구나.
0: 행리는 문을 나서는 순간 사람 그림자 하나가 뒤뚜락으로 통하는 골목길로 슬쩍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얼마간 놀랐다. 도적이라도 들었는가?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재빨리 그 뒤를 밟았다. 매우 침착하게 거추 깊은 뚜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아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누구냐고 소리쳐서 물어보려다가 어슴푸레한 광선 아래에서 번들거리는 번데머리와 큰 키에 걷는 자세를 보고 아버지임을 알아보았다. 행리는 부르려다가 이런 억둑 새벽에 사람이 매우 드물게 다니는 빈 방들만 있는 곳에 가서 뭘 할까 하는 의문이 생겨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제일 안쪽 뚜락에 와서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왕간지가 없어졌다. 그가 매우 이상스러워 소리쳐 부르려는데 갑자기 동북쪽 구석에서 가벼운 문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세 번째로 입 밖에 내려던 소리를 삼키고 문소리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간 그는 왕간지가 그 장방형 꽃밭에 붙어있는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행리는 불현듯 긴장한 감이 들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살금살금 뒷창문 앞에 다가가서 귀를 감구고 엿들었다. 안에서 성냥 긋는 소리가 분명히 났으나 빛은 새 나오지 않았다. 행리는 눈을 크게 뜨고 창문에 바싹 다가가서야 안을 검은 물건으로 빈틈없이 가루어 놓았다는 것을 짐작하였다. 좀 있더니 뜻밖에도 집안에서 띠띠 따따 하는 소리가 났다. 또 뚜뚜 빽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귀를 기울이고 듣던 행리는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식은땀이 한 벌 돋았다. 그의 가슴은 마치도 날에 치는 새마냥 세차게 풀떡거렸다. 그는 이 집안에 무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학교에서 물리 수업을 할 때 무선통신 과목을 강의하기 위하여 선생이 교동구 당위원회의 무전수를 특별히 초청하여 무전기를 설명하고 시범 동작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 띠띠따따 소리는 바로 그때 무전수가 전보칠 때 전근을 두드리던 소리이고 뚜뚜 빽 하는 소리는 수신기의 신호소리였다.
1: 간첩? 매국노? 그가...
0: 행리는 가슴이 활랑거려 이 몇 마디를 자꾸만 되뇌었다. 집안에 뛰어들어 당장 내막을 밝혀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인차 멈춰섰다.
1: 안 된다. 그가 정말 나쁜 놈이라면 나 혼자서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0: 그는 살금살금 창문가를 떠나 밖으로 나왔다. 뒤뜰락을 나서자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행리는 어머니 보고 문을 열라고 부르려다가 안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또 철렁하였다.
1: 어머니! 어머니! 문 열어요! 어서 문 열어요! 어머니!
0: 그는 다급히 외쳤다. 낮에 있은 무시무시한 전경이 아직도 행리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맴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까만 권총이 지금도 눈앞에 놓여있고 시퍼런 비수도 계속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그는 너무나도 놀라 반항에 나설 용기가 조금치도 없었다. 그는 울었다. 눈물은 두 줄기의 샘물처럼 솟아올라 베개를 적셔놓았다. 낮에 숙하에게서 장쇠가 곧 살해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수연이가 찾아왔을 때 그는 정말 입을 열어 모든 내막을 죄다 털어놓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왕간지가 곁을 떠나지 않아서 말을 내면 수연이마저 피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그만두었다. 왕장쇠를 구원하였다고 수연이가 이야기했을 때 그는 수연이에게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마터면 진상을 입 밖에 낼 뻔하였다. 그러나 왕간지가 또 들어왔었다. 그에게는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고통 외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행리 어머니는 마치도 그늘진 곳에서 자라난 풀과도 같았다. 이런 풀은 가늘고도 만문하여 마치 흙을 뚫고 솟아나오지 못한 부추싹과도 같이 보기에는 귀여우나 저항력이 너무 약하고 잘 끊어지므로 독충들이 제일 즐겨 갉아먹고 짐승들도 가장 잘 뜯어먹고 짓밟아 뭉개버린다. 하지만 만약 이 나약한 풀을 햇빛 넘치는 곳에 심는다면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고 억세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숨바귀꽃 6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